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다시 2절 보면 그 사람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게 하겠다,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게 하겠다, 그분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다, 그분은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다, 광풍, 폭우, 곤비한 땅, 여러분 또한 마른 땅, 이처럼 각종 고난과 재앙 속에서 한 왕의 통치를 받으면 그분은 우리를 그 폭우에서 가려주고 광풍에서 지켜주고 곤비한 땅에 냇물 띄워주시고 또한 큰 그러한 바위 그늘 띄워주신다.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요,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 이런 각종 재난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고난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폭우를 막았을 수 있고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광풍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곤비한 땅, 여러분 이 메마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 시원함을 얻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광풍은 그야말로 미친 바람, 막 회오리 바람, 막 엄청난 태풍 속에서 내가 그 앞에서 막아선다고 내가 태풍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내 옆에 사람이 나를 폭우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광풍과 폭우와 마른 땅에서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왕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 모든 재난과 환난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25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포악자가 여러분들을 막 죽이려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막 성벽을 치는 폭풍처럼 확 여러분에게 막 불어와도 그때 빈궁한 자의 요새요, 가난한 자,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요, 폭풍 중에 피난처시요, 폭양을 피하는 큰 그늘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여러분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고 여러분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 지켜줍니다. 다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한 왕을 왕으로 섬긴 자의 축복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아니 예수님을 믿더라도 어떤 사람은 왕을 돈으로 삼는 자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돈이 우리의 왕이어서 돈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때로는 귀신에게 지배받고 점쟁이에게 지배받고 또한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을 스스로 다스려보고 때로는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어리석어서 지금까지 세상 것들이 우리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진정으로 우리는 나의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폭양, 모든 폭우, 모든 광풍, 모든 곤비한 땅, 모든 포악자의 기세,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든든합니다. 아무리 광풍이 와도, 폭우로 와도, 곤비한 땅을 걸어가도, 마른 땅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2절 이하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은 한 왕을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제 3절 이하의 축복인데 3절에 오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치받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면 그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어요. 그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빼주셔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4절, 5절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진실함 발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기초로 우리를 덮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무기, 방패. 손방패는 가슴, 심장 가리는 방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하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리 아니다. 여기 어두울 때, 밤에, 밝을 때에, 낮에 24시간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저녁이나 나에게 찾아오는 공포, 전염병 또한 모든 재앙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이것이 바로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내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내 옆에서 천명 만명이 엎드러지고 자빠져도 그 재앙 속에서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는 그 속에서 지켜준다.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지켜준다. 이게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그리고 10절 11절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어떤 화와 재앙도 내게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 천사들을 명령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왕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찬송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을 속으로 막 해봤어요. 어린아이들, 우리 어른들하고 내가 많이 했던 찬양인데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바람과 파도를 만나도 우리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바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파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는 폭풍, 폭양, 마른 땅, 건비한 땅, 즉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가리키는 걸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그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큰 바위근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 둘째, 마음의 지식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4절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지식을 깨닫고 분명히 말을 하게 한다. 이 말씀은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의 축복. 둘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지혜가, 잠언 4장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품어라. 그를 높이라. 그를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그가 너를 살리리라.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지혜, 지혜, 지혜. 물론 이 지혜는요, 삶에 찾아오는 순간순간 처세 대처하는 능력도 있지만 이 지혜는 말씀이고 이 지혜는 곧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는요, 생활의 경험에서 오는 것 아니면 많은 책을 읽을 통해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그 지혜를 한 왕의 통치받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땅에서 난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오직 시기와 독한 시기, 다툼과 이런 것만 요란만 있어요. 이런 지혜 말고 17절에 곧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곧 첫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양순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진정한 위로부터 임하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한 왕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오늘 2절에 보면, 3절에 오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눈 안 감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눈 감고, 그 사람이 눈 감고 있어.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눈 감아버리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귀 닫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얼마나 말을 어눌하게, 조리도 없고 형편없이 하고 지혜도 없는 말을 하면 너는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다 하고 내 앞에서 눈 감을까요? 그 말을 무시해버릴까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는 내 앞에 있는 자가 내 앞에 눈 안 감는다고 그랬어요. 내 앞에 있는 자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빈첩하여 분명히 말할 것이다. 이 조급한 자, 막 성급하고 서툴고 하는 자가 지식을 얻어요, 지혜를. 그리고 어눌한 혀가 분명해져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으물으물하고 말도 앞뒤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왕의 통치를 받은 이후로는 그의 말이 분명해졌어, 정확해졌어, 확신이 있어.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지혜롭게 말해, 길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의 말이 막 정말 눈이 번쩍 뜨여지게 하는 거야.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위로부터 한 왕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하지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통치를 받기 전에는 분별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지 존귀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악인을 선인이라고 하고 선인을 악하다 말하고 만들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다 말하고 자기에게만 좋게 좀 말하면 그 사람이 다 좋은 줄 알고 분별력이 없어.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일을 몰라요. 어리석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고 그것도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어리석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 15절의 사람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도 판단받지 않는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 이 사람을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아, 이렇구나.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우둔하게 어리석게 판단되고 여러분 논단되지 않는다. 이게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라는 것은 한 왕을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는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절의 5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를 이제는 다시 존귀하다 하지 않아요. 또한 존귀한 자를 다시 어리석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지혜의 지혜. 이런 지혜를 한 왕의 통치를 받으면 이런 지혜를 주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책 많이 읽는다고 경험 많다고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는 이처럼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청년들에게

이게만 어린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필요해요. 어쩌면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근데 그 지혜는 우리 예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여러분 지혜롭게 하고 민첩하게 만들고 깨달게 하고 분별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을 통치로 삼고 그 말씀의 지배를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처세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결정하고 무슨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모든 것들 이 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누가? 성령임을 하나님을 한 왕으로 통치로 받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첫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 셋째, 존귀한 일에 서게 하십니다.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한 왕의 통치 1절이 수식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는 존귀한 자고 그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설 것이다. 이 말씀은 한 왕의 통치 받는 자, 셋째, 성도를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의미합니다. 높여주신다. 여기 존귀, 존귀, 존귀가 나와요. 사람이 스스로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근데 한 왕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7절에 사람이 있어요. 7절의 사람은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악한 자가 나옵니다. 그 악한 자는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필요 없고 나는 말씀도 필요 없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라는 자는 악한 자예요. 그는 그릇이 악해요. 원래 그릇이 악한 자예요. 그러므로 악한 계획을 세워요. 악한 자는 하는 계획마다 전부 다 악한 계획만 세워요. 선한 계획같이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한 계획들이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이용하는 계획들이고 이게 악한 자.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근본적으로 선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8절에 존귀한 자, 즉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여기 두 개의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악한 계획이 나오고 존귀한 계획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동기와 결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선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죄를 짓는 계획, 남을 죽이는 계획이 아니라 선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선한 계획은 존귀한 자만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먹느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는 말씀이 악한 계획을 물리치고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존귀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는 항상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계획 가운데 일을 하고 존귀한 일 속에는 항상 그가 관련되어 있고 그가 이끌어 나가고 있고 존귀한 자의 길에는 항상 그가 있어요. 그가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계획을 세우려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계획이 움직여져요. 여러분 가룟유다의 계획과 생각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유다 스스로 생각해서 예수님 판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한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각을 물리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유다는 왕이 예수님이 아니요. 마귀가 왕이고 돈이 왕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율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물리치고 그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우리 보면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생각 속에 있다가 생각을 못 물리치니까 아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한다. 그렇잖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가룟 유다가 갑니다. 라삐여, 내가 왔어. 누구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요? 나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당신들 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경계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기겠소. 어떻게 넘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맞대어서 의논해요. 5절 6절 그들이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들과 함께 속닥속닥속닥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무리가 없을 때에 속닥속닥속닥 하면서 이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요. 무슨 계획? 악한 계획.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 왜냐하면 그가 존귀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에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일에 앞장서고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들은요 돈은 지키려고 해 몸부림쳐요. 내 돈, 내 돈, 내 돈. 또 시간을 지키려고 막 C테크, Z테크 막 해가면서 시간을 막 쪼개 쓰고 아끼려고 애를 써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이, 악한 계획이 내 안에 있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이 오면 마귀가 나에게 넣어준 계획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계획,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선다. 존귀한 일에 선다는 것은 그를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8절에 우리 성도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돼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가 원래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한 왕의 통치를 받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 남을 덕세우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일에 항상 존귀한 자인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인데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율법이 능통한 자였어요. 그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제 아닥사스다 왕 제 7년, 그러니까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제 2차 포로 귀환령을 내립니다. 너희 유대인들 중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 에스라가 그 중심 인물이 되면서 이제 아화강가에서 금식하면서 평탄한 길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에스라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뭘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계획을 하는데 그가 한 계획이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옵니다.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들이 지금 포로 이제 끊겨와서 그 엄청난 피해 막 신앙도 다 떨어지고 그런 때에 이들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 당시는 율법이 전부이죠. 율법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전하기를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와 또한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수문 앞에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백성들로 깨닫게 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0: 설교는 성경을 낭독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 말씀된 낭독된 말씀을 해석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자 그들이 다 웁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울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찔림이 되어서 막 울고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모든 이방 여자들, 자기 아내, 자기 며느리들, 이방 여인들을 다 내쫓고 다시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는 민족 부흥의 대주제가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에스라가 그처럼 존귀하게 존귀하게 에스라는 존귀한 일을 계획했어요. 내가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대로 시행했더니 하나님이 에스라를 그처럼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 왕이라고 그래서 왕은 둘이 아닌 거예요. 돈과 예수님이 같이 겸해서 왕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과 예수님이 함께 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왕, 즉 나의 왕은 예수님 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한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해를 받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점점 더 8절의 인생처럼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만들고 그를 점점 더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한 왕의 통치를 받아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혹시 왕으로 얼쩡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었다면 다 물리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정의와 통치, 그분의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실 것이고 또한 그분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워줄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062-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373-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모든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지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이미 덥죠. 더운 계절을 앞두고 우리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 우리 기도합시다. 올 여름 우리 전도합시다. 올 여름 우리 사랑합시다. 올 여름 우리 찬송합시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주시고요. 외로운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고요. 지친 사람의 이야기를 30분만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보일 때 더 깊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여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 곁에, 외로운 사람 곁에, 지친 사람 곁에 우리가 있길 바랍니다. 잘 나가고 가진 사람 옆에는 나 아니어도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해 누군가의 여름을 견디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눈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전해드립니다. 손재성님이 찬양해요. 완전한 사랑.

6월 28일 주일 교회 가는 길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완전한 사랑 손재성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송은희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199번님, 건강 주셔서 91세에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부 예배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유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1710번님은요, 항상 교회 가기 전 짐을 푸는 마음입니다. 듣기가 참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3289번님, 경북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는데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김브라이언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찬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0287번님의 신청곡 감사위에 감사 지선님 음성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3718번님, 샬롬, 교회 가는 길 이름만 들어도 제목만 들어도 은혜롭습니다. 바다에 뜨는 별 찬양 부탁드려요. 지난주에는 늦게 보내서 다시 보냅니다. 오늘 하루도 샬롬의 시간 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바다에 뜨는 별, 호산나 싱어즈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 4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김요환 목사님이십니다.
1: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 가르쳐 주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재물과 명예와 건강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기도에 힘쓰지 못했고 성경을 읽는 일에 무관심했으며 헌신하는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을 지켜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맞아 주옵소서. 상심한 자의 마음은 어루만져 주시고 깊게 파인 상처는 싸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리는 거룩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언제나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죄와 허물 뿐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년을 은혜로 맞이한 원광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항존직분자의 임직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임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과 먼저 세워진 모든 항존직분자들은 직분이 커질수록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옵소서. 겸손은 덕을 세우고 존경을 받게 되는 근본임을 알고 겸손과 사랑으로 월광의 성도님과 공동체 사역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 중보기도팀, 영상팀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하늘의 소망과 물질의 넉넉함을 누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요한 위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담대하게 말씀 전하도록 강한 성령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나 마지막 완전한 영광이 임할 소망을 품고 지금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는 믿음을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이 정결케 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김효수 원로 목사님과 가정에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노년이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의 건강과 화평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사랑 찬양팀과 가브리엘 찬양대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찬양 예배로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지전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성구는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잘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처럼 삶의 순간마다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잘 들었으면 바로 퀴즈가 나갑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는데 무엇 안에서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주제인데 잘 기억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며 권면하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나 고난의 환경 아래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수동적으로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치열하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견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하고 능동적인 버팀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당하실 때 당하지 않아도 되는, 당해서는 안 되는 욕을 당했어요.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와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견디셨다, 그것을 다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그래도 좀 가릴 때는 가리고 십자가 이렇게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만 원래 1세기에 십자가형은 뭘 가리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알몸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수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참고 또 참음으로 십자가에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인내가 2000 전 십자가에서 끝났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또 버티고 인내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참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계속 참아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인내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들 또한 잘 참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그렇게 말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너희가 잘 인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 말씀에서 강조한 첫 번째 권면과 그리고 명령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목을 길게 빼고 발끝을 든 채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 대상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기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에서 가끔 강아지 키우는 분들 보면 강아지 앞에 놓고는 기다려! 기다려! 자꾸 뭔가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잘 기다려야 되는 대상은 강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강아지한테는 기다려! 기다려! 하고는 나는 못 기다려요. 주님 말씀해요. 지금 중요한 게 강아지가 아니다,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은 기다림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다림의 책. 주님을 기다려요. 약속의 응답을 기다려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기다림이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30편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기다리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벽에 올라가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누구보다 기다림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앙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예배자의

모습이 시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잘 기다립시다. 악한 꾀로 성공하고 형통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기다리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할 때 손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빠른 길이 있었어요. 편한 길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쉬운 방법, 빠른 길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빠른 길이 있는데, 아니,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쉽고 빠른 길을 가지 않고 기다리는가? 주변 사람들이 자꾸 다윗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봐요. 기다리며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예, 순간에 어렵다고 말하기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죠? 참는 것,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참기도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요즘의 삶의 상황들을 보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인내심의 부족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 참고 기다리는 힘과 우리 세대, 또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 참고 기다리는 힘, 그 힘이 어느 세대가 좀 더 큰 것 같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좀 옛날 이야기 같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단칸방에도 살아봤어요. 그죠? 방 안에 부모님, 자녀들, 심지어 여러 가족이 함께 머물기도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 자, 우리 집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단칸방에 원룸에 살아야 된다. 한 방에 엄마, 아빠, 자녀들,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한 방에 산다. 우리 자녀들이 할렐루야! 그럴까요?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아마 느낄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참고 기다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즉각성의 사회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든지 즉각으로 되는 즉시 응답과 즉시 결과가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교학교 팀과 아울리치를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나 봐요. 그러니까 상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래요. 빨리빨리! 싸다! 싸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변하는 두 단어, 빨리, 싸다. 그만큼 우리가 급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우리 삶에 되어져가는 많은 일이 즉각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 자기 전에 주문을 하면 아이고 새벽에 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뭔가 먹고 싶다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얼마 안 돼서 띵동하고 배달이 돼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삶의 환경이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환경 속에서 기다림의 힘이 점점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버튼을 누를 테니까 즉각 만족시켜 주십시오. 예배시당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 즉각적인 만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즉각 저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즉각 만족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흐름이 이처럼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즉각 뭔가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즉각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각 뭔가가 결과가 내게 잡히지 않으면 무척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즉각성과 어울러서 우리는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그러한 많은 영상물을 보면 점점 짧아져요. 생각해보니까 저 어릴 때 대하 드라마 그러면 막 200회까지 갔던 것 같아요. 요즘 그러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그렇죠? 시간도 막 1시간 이제 못 봐요. 30초도 길어요. 15초 그것도 3초 안에 뭔가 만족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넘겨버려요. 3초. 그러니까 영상물을 만드는 분들은 무척 고민이 커요. 왜냐하면 3초 안에 15초, 30초를 견딜 뭔가 자극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영상물들이 자극적이에요. 끝까지 그것도 15초, 30초를 볼 수 있는 뭔가를 주고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파민 중독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파민 중독의 시대.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지루함과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지루함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은 좀 더 심한 상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는 거 지루하게 느껴져요. 고통이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울어요. 힘들어해서 짜증을 내요.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무런 시각적 변화가 없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여정을 느낄 때 마치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가시적인 성공이나 통장의 잔고나 직함이나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물,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이것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점점 보이는 것의 가치, 보이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자극만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에게 격려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은 점점 더 극대화되고 있어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잠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함, 시간 낭비처럼 사람들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잠깐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하냐고. 왜 시간을 그렇게 쓰냐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잠깐 쓰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참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제처럼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이 주제가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가 쉽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설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뭔가 즉각적이고 뭔가 주치로 주어지고 뭔가 충족이 되어지고 막 도파민이 팡팡 터지고 그래야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기대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버리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떠신가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서 수요일 날 도착해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찬양한 시간, 말씀한 시간, 기도한 시간. 자, 주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3시간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실까요? 3시간, 주일 예배 3시간. 설마. 물론 양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너무너무 계속해서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명설교는 어떤 설교라고요? 짧은 설교. 못 기다려요. 못 참아요. 참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 세대도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선포하냐면 본문 앞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잡히지 않아요. 지금 다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2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것을 확신하고 오늘 참고 기다리기 위해 결정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다 알 수 없는, 다 온전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대상을 내가 오늘 믿고 참고 기다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바꿔서 그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잘 버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는가?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8장 3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확증시켜주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하다는 것을 나로 믿도록, 믿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참을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해서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지방에 보냈던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의 중심도 뭐냐면 너희가 사랑이 식었다 이거예요. 사랑이 식었다. 그 사랑이 왜 식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알지 못한다는 내용 아닙니다. 알지 못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아는 것

행복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알면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글을 읽으면 내가 이 글의 내용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는 것과 누리는 건 달라요. 아는 것과 누리는 것. 아,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아니, 전체가 비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강조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예수 사랑을 빛골에서 땅끝까지. 출발점이 뭡니까? 예수 사랑이에요. 출발점은 딱 하나예요. 예수 사랑.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한 내용도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여기서 경험되고 있는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주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마음의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주시고자. 그래야 참고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예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은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든든한 반석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사람들은 야, 분명히 힘들 것 같은데, 야, 분명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참고 버틸 수가 있나?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사람들이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만족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뻐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매일 감사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보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교회 오면 가끔 실망할 일도 있잖아요. 새 가족이 오다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교회는 예수님 보러 온 곳이지 성도들 보면 좀 힘들어요. 자, 오늘 예수님 보신 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인 경험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경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통해 예수 사랑은 충만한 성도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빛고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사랑이 충만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가 나가는 표정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들어서 이제는 알아요. 한 번쯤 교회 안 가본 사람 이제는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 생활하는 그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참는가, 얼마나 잘 기다리는가, 그것을 보며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다른 건데요.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요. 힘든 것 같은데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어른들이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붙들려서 예수 사랑 충만하여 버티고 견디고 참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아, 믿음의 힘이 저것이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부모가 저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빛과 어레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오늘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바로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가족들이 와서 그런데요, 아우, 막 성도들이 그 어려운 찬송가로 막 눈을 감고 찬양을 한대요. 너무 신기하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0번을 불러도 마치 처음처럼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제가 잘 참겠습니다. 제가 잘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하겠습니다. 내 삶의 순간마다 이 마음 가지고 지난 50년을 달려왔듯이 앞으로의 50년도 힘있게 달려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분주히 살다가 주 앞에 선 저희들이 때로는 마음이 무뎌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너무나도 냉랭하고 식어져 있지 않는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 한 주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뜨거워 그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부르심의 삶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즉각성의 시대, 도파민 중독의 시대, 모든 일이 결과만 바라보는 이 시대 가운데 혹여 우리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놓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어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으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강권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본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와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을 통하여 영원한 가치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해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사랑이 빗골에서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심령마다 주님 함께 하시오니 세상의 연약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늘 예수 사랑이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즉각적인 만족, 충족을 소망하며 오늘도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을 바라며 인생의 허덕임을 지쳐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만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아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이웃사랑 땅끝까지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간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드렸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디스커버리 승아지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송축해 내 영혼 B 컴퍼니 강중현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평안히 쉴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 못해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날개 밑에서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노래했던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 옹기장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김주혜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찬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걱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드렸던 찬양이었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미경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가는 길도 지켜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했던 찬양의 동산 한 시간이었죠. 성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더 많이 가까이서 느끼시면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극히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입니까? 왜 하필 저 지역입니까? 왜 하필 저 일을 제게 맡기십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요나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불만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았습니다. 그 자비와 은혜를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에 좀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지 왜 하필 저 악한 원수 같은 니느웨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 큰아들은 맨날 말썽만 피우고 부모님 돈만 까먹고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데 언젠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썽 많은 큰아들이 집에 와서 사업한다고 하니까 돈을 덥석 집어줬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님이 더 미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부모님이 요즘 어떠냐고 하고 물으시면 걱정 마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저 양심 없는 아들에게 늘 속아서 돈 달라면 주고 보증서 달라면 보증서 주고 후회하면서 이제 절대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속아서 빌려주고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독한 니느웨를 사랑하시는가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니느웨가

두다라고 이 나훔 선지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수르를 폭력과 약탈을 일삼는 사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음녀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와 정치적인 술수, 주변 국가를 속여 지배하는 거짓 외교술이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포로의 피부를 벗기고 말뚝에 사람을 꽂고 목을 베어 성문에 쌓고 포로의 눈을 뽑고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런 실상들을 벽에다 다 벽화로 그려놓고 후세에게 남기도록 그걸 자랑처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니느웨를 생각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악의 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을 보고 심판하시기보다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구원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요나는 마음의 상처를 더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항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스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곳은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대꾸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저 잔인한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하시는가? 이 일은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민족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다 해도 이것만은 절대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결단하고 요나는 조용히 먼 여행을 계획합니다. 요나에게 여행은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요파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배표도 쉽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가 순적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 같은 일이 순적히 이루어지고 그것의 행운이 따라서 일확천금이 들어오는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 행운 같은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엔 미끼가 되어서 우리의 영을 흐러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즉 때를 맞춰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는 마침이라고 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계시고 그가 행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계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반어법인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주님의 낯을 피해서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잡니다. 그곳에는 혹 하나님이 없지 않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위에서 배는 종이 조각처럼 파도가 치는 대로 심하게 흔들리고 바닷물이 점점 배에 차오릅니다. 배가 금세 가라앉게 되자 선주와 선원들은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지며 배를 가볍게 하고 폭풍과 큰 파도의 위협에 살아남기 위해 가전의 수를 다 써보지만 상황은 점점 더 급박해져 갔습니다. 결국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다그치며 묻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러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자 선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도전해서 난관을 극복하고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바다가 점점 흉흉해져 가고 더 이상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0: 하였더라.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킴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 애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얄팍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무익한 종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려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될 사람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요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길 잃은 정찰기를 무사히 인도했던 작은 영감이 거대한 북방선교 방송에 씨앗이 되는 놀라운 태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생명의 전파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의 낯선 들판에 기적처럼 뿌리를 내리게 됐는지 그 치열했던 설립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찾는 기적의 순간부터 예기치 못한 뼈아픈 슬픔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헌신의 발자취까지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세아 방송이 설립된 곳은 원팽이 또는 원빙대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름에는 이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1259년 고려가 원나라 몽골에 항복했을 때 삼별초는 항복을 거부하고 대몽항쟁을 벌였습니다. 삼별초는 처음에는 강화에 근거를 뒀으나 곧 진도로 옮겼고 이어서 제주도로 밀려나와 항파두리에 토성을 쌓고 저항을 했습니다. 삼별초가 있던 곳에는 지금 항파두리 항몽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몽연합군은 제주도까지 추격해 1273년 2월 삼별초를 토멸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 온 원군이 주둔해 있던 곳에 아세아 방송이 세워졌습니다. 원팽이나 원빙대는 모두 원의 군대가 주둔해 있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700여 년 전에 사나운 침략군이 주둔하고 있던 자리에 지금은 그 침략군을 보낸 지역을 향해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담은 전파를 보내는 방송사가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700여 년 전에 사나운 침략군이 주둔하고 있던 자리에 지금은 그 침략군을 보낸 지역을 향해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담은 전파를 보내는 방송사가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곳은 제주공항의 후보지 중에 하나로 검토됐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실어 나르는 영적 공항이었던 셈입니다. 김장한 목사 일행은 모슬포 군용비행장에 내려 지프를 타고 그들이 조금 전 본 원평리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하늘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인화 북제주 군수와 함께 현지에 가서 그 자리가 좋겠다고 하니까 군청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했는데 땅 임자가 43명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땅 3만 6천여 평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20일 아세아 방송 창립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이사회가 1970년 9월 10일 타워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에는 김형근 회장을 비롯해 김장한 목사, 김희중 장로, 로버트 A. 레이놀즈, 조동진 목사가 참석을 했고 블레이크는 옵서버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네 가지 사항이 결정됐습니다. 첫째, 한국의 아세아 방송국의 유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둘째, 명칭은 재단법인 아세아 방송국으로 칭하기로 했고, 셋째,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기로 했고, 넷째, 기타 사항으로 고문위원 추가의 건은 별첨 인사로 약관명을 추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사는 이사장 김형근, 이사 김장환, 김익준, 보우만, 로버트 A. 레이놀즈, 조동진, 김준환, 감사, 최금덕이었습니다. 1971년은 아세아 방송의 초석이 놓인 중요한 해였습니다. 2월 11일에는 애월읍 하기류와 구엄리 일대의 대지에 대한 등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곳에 방송국이 세워지면 제주공항에 항공기들이 이착륙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기됐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밀검사를 거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3월 12일자로 전파관리국에 무선국 허가 신청을 하게 됐고 3월 29일자로 가허가 신청이 나왔습니다. 가허가 사항을 보면 1972년 4월 30일까지 무선국을 준공하고 주파수는 1570kHz, 공중선 전력은 250kW, 운영 허용 시간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즉 20시간이었습니다. 호출보호는 아직 배정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 국등록이 불가능하고 부득이한 국제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등 3개 항을 단서 조항으로 달면서 이 같은 때에는 당국의 지시에 순응해 줄 것을 못 박았습니다. 6월에는 32평 규모의 직원 숙소 6채가 완공됐는데 오키나와에서 일하던 아더 오스틴 씨가 건물 설계를 했고 기술 책임자인 워렌 빌스 씨가 건축을 지휘했습니다. 이 숙소는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떠난 뒤에는 아세아 방송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되다가 2017년 신사옥 거춘과 함께 한 채만을 남겨놓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이마저도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가 하면 진해와 도마뱀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등 모든 것이 열악한 사택이었으나 당시 선교사들과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12월 8일에는 문화공보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나왔습니다. 초대 이사장에는 김영근 회장, 집행이사에 김장환 목사였습니다. 정관에는 아세아 방송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아세아 지역, 특히 철의 장막 내에 있는 자유를 상실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특수 목적으로 한다, 였습니다. 극동방송과 마찬가지로 북방 선교를 위해 설립됐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송신소 부지에 전기시설이 임시로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세아 방송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윌킨슨 선교사가 8월 26일 과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윌킨슨 선교사는 을지로 1가 삼흥 빌딩에 있는 아세아 방송 설립 준비 사무실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윌킨슨 선교사의 장례 예배는 조동진 목사가 신부하고 있던 후암 장로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이로써
아세아 방송.

회중의 모든 설립 책임은 고스란히 김장한 목사의 몫이 됐습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에 KSBU가 있던 곳은 중국어 방송을 폐지한 후 한동안 중파 방송을 유지하다가 1984년 9월 1일 폐지와 동시에 일본의 FM 라디오 방송국인 FM 오키나와로 재개국하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700여 년 전 사나운 침략군이 머물던 제주의 들판은 이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공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낯선 땅에 지주 43명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해야 했던 치열함과 무엇보다 방송국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과로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윌킨슨 선교사의 땀과 눈물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처럼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어진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아세아 방송은 철의 장막을 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하늘의 밀알이 돼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고 흐린 날이 많아지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할 시기이기도 한데요.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마철에는 식중독으로

인한 질병이 유행하기도 하죠. 또 장마가 거치면요, 땡볕이 쏟아집니다. 이때는 뜻밖의 여름 감기가 기승을 부르고 나는데요, 과도한 에어컨 사용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5-6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또 매년 여름철이면 우리 방송에서 서머 스페셜을 진행하잖아요. 무더운 여름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지낸다면 건강하고 은혜로운 여름나기가 될 겁니다. 위클레시아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지나친 생각이나 과도한 몰입은 해가 될 때가 있죠. 빛의 자녀로서 다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시험한다면 이 생과 내세에도 유익이 있을 겁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8593님 사연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길을 갈 때는 인도하시고 잠을 잘 때 나를 지키시며 낮에는 나의 벗이 되어주십니다. 목사님,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8593님, 아유. 여러분, 이 사연 중에서 부끄럽네요, 또. 제가 어떤 말씀이 제일 제 귀에 쏙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길을 갈 때도 지켜주신다. 주님 안에 만족과 행복이 있다. 네, 부끄럽지만요, 저한테 가장 강력하게 와닿은 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네, 목사님 찐팬입니다. 네. 여러분, 미국에서요, 많은 돈을 들여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예,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건강? 예, 그 못지않게 더 관심을 갖는 게요, 나였습니다. 나 자신, 나로 말하자면 나는 나였어요. 예, 전화통화를 하든 뭘 하든 가장 큰 관심사는 나였습니다. 아닌 것 같죠? 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나, 자기 자신에 뭐라고 말을 하든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그의 영혼을 살피고 그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나보다 그를 먼저 생각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앞에 같이 성경 말씀 나눌 때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또 열심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 이것이 지금 이생과 내생 천국에서도 유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넉넉할 수 있지 않을까요? 8594님 사연을 보면서 충격받았네요. 어떻게 저에게도 팬이 있을 수가 있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연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손영진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네, 이번 사연은요 7770님 사연이에요. 어떻게 이런 전화번호를 받으셨죠? 7770님 신청 찬양은 감사 복음성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친정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는데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목욕과 손톱, 발톱 정리해드리며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 엄마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하루하루 엄마의 건강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7770님, 이 사연 보고요 제가 얼마나 코끝이 찡하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바로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얼마나 깊이 했는지 모릅니다. 7770님, 네, 우선 감사, 봉성을 신청해 주셨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찬양 예배로 인도를 하거든요. 이 사연을 보고 감사 앞에 여러 가지 말이 붙죠. 때를 힘들 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여기까지 있음도 감사하는 그 찬양 제가 선곡 딱 해놨잖아요. 네, 그렇고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준비하는 마음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손톱, 발톱 정리해드리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 하면서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쉬운 일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버거운 일을 하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뭐 이렇게 쉽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이나 찾아갑니까? 요양병원에 모셔놓으면 그냥 끝이지 1년에 몇 번 그 얼굴 내밉니까? 그게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목욕 한번 시키면서 손톱 한번 깎아드리면서 그냥 무슨 큰일하는 것처럼 온갖 투덜투덜 다 하면서 얼굴은 그냥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픈 곳을 만져주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엄마의 건강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맺고 있어요. 성도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이런 열매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맺으면서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그치지 않고 달려가는 저 물줄기들이 이제 사방에서 모여드는 친구들과 어깨를 겹고 신나게 다름질을 하는군요.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동요 시냇물의 노랫물인데요. 참 애틋하고 아늑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참 감사한 섭리가 이 천재가 운행에 가득 담겨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웨이홈 앨범 중에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영, 구성의 홍만요,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1: 무엇이든 척척

0: 안 되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교회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성도 간의 갈등, 분열과 다툼, 그리고 또 목회자의 안타까운 그런 일들까지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해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족함을 보며 쉽게 낙심하거나 비난하기보다 내가 먼저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내 말 한마디가 또 내 기도 한 번이 내 작은 섬김이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도 품어보고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나의 쉼표와나 오늘 첫 곡으로는 어노인팅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요즘 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실망스럽다 하시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좀 많으신데요. 그럴수록 사람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주님의 일꾼,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CTS 합창단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 또 조수아의 이 세상 험하고, 클래식 콰이어의 마음이 상한 자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이 교회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사랑보다 내 주장만 앞세우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엔프렌즈의 여기에 모인 우리, 손재석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크록스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더 드림의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메리 제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예수 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극복해왔던 수많은 시련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장애물보다 더 높은 장애물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두려움에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을 망각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극복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하나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왔고 우리는 그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소망하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클래식 화요의 오직 예수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나의 믿음 약할 때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믿음이란 무엇일까? 따름이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따라감이 마땅하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현세의 성공과 내세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믿기는 좋아한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발버둥친 인간 예수를 외면하고 싶다. 예수 때문에 불편한가? 예수를 따르면 세상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다. 흔들림이 마땅하다. 곤고할 수밖에 없다. 예수의 길은 욕망에 취한 세상의 문화를 거스른다. 자기 중심주의를 거절하며 끝없는 이타성과 원수 사랑을 추구하기에 피곤하다. 꼼짝달싹하지 않은 현실 앞에 끝없이 실패하니 절망스럽다. 그럼에도 예수는 말씀하신다. 잘 가고 있다. 원래 당신을 따르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를 따르며 박해가 없는가? 그렇다면 예수를 위한 예수가 아닌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한 예수일 확률이 높다. 빈틈없는 신앙적 논리와 배타적인 태도, 우월주의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의 평화를 의심해보라. 자비와 용서, 이해가 아닌 자아 속에 갇힌 우상일 수 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 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아노 찬양 연주였고요. 이전에 들으신 찬양은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Don Marsh Voices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두 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김보혜님의 음성으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과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요?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기에 찾아오는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적의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AJ 월십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보냅니다.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 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모든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매주 토요일과 주일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에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꺼지지 않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삶 가운데 임하셨으며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여러 차원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처음 빛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빛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해나 달의 빛임이 필요 없는 새 창조의 영원한 빛으로 완성하십니다. 이토록 성경은 일관되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0: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2026년도 반이나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요? 2026년이 시작할 때 결심한 것을 잘 해내고 있나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들으며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성장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전도사님은 무척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6월의 마지막 주일 방송도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 세우신 나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세우신 나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챔피언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GR이니 방송으로 하나님 나라 챔피언의 사연이 도착했어요.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지요? 6314번 친구의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랑 조금 다퉜는데 집에 와서 기도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친구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도와주신 것 같아요.

와, 우리는 지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는 역시 특별해요. 때로는 친구와 지내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인 6314번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구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용기를 냈대요. 친구도 웃으면서 사과를 받아주었고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 중에 혹시라도 친구와 다퉈 마음이 불편한 친구가 있나요? 6314번 친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사과할 용기를 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6314번 친구 멋진 사연을 보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 열두 광주리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에 있는 10점 만점에 10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지요.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1: 로마서 10장 10절

0: 하여
1: 입으로 신하여
0: 구원의 이르느니라
1: 구원의 이르느니라
2: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3: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센트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요.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여러분은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이나 들은 것, 알게 된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놀라운 소식을 말해줘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챈트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도우지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아쉽게도 다음 주면 우리가 즐겨 듣던 코리의 이야기도 마치게 된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나이 많은 부인이 된 코리가 대만의 여행사에서 만난 직원과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의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코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수용소에서 석방된 코리는 기차를 타고 독일의 라벤스비르크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기차 안에서 코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코리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코리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집을 하나 얻었고, 전쟁이 끝난 후 그 집은 수용소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 살던 것처럼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꼭 배워야 했던, 그러나 무척이나 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짜 용서를 가능하게 하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코리는 자신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코리는 스스로를 주님을 위한 발자국이라고 불렀어요. 먼저 코리는 미국으로 갔고 교회에서 강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돈과 아름다운 집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0: 예수님은 한번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나 어려움이 얼마나 크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붙들고 계신답니다. 코리는 라벤스비리크의 수용소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코리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로 갔어요. 코리는 매우 엄격한 규칙이 있는 어떤 여학생 기숙사의 손님으로 갔어요. 그날 저녁 코리는 여학생들에게 말하도록 5분의 시간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나 코리는 교장 선생님께 부탁드렸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학생들에게 들려줄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아요. 저는 당신이 5분 이상 이야기하는 걸 허락할 수 없습니다. 코리는 할 수 없이 5분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리가 4분 정도 이야기한 후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모인 그 방은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어두운 데서 숙제를 할 수 없으니까요. 코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난 어린이, 코리가 경험한 기쁜 일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 모두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또한 코리는 학생들에게 어린이의 놀라운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해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코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시간이 지나자 다시 전기가 들어왔고 학생들은 이제 돌아가서 숙제를 해야 했어요. 그때 한 소녀가 코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고 떠나갔어요.
1: 코리 부인, 저는 예수님이 전기가 나가도록 해주셨다고 믿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0: 친구들, 코리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코리가 가기 힘든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코리가 갇혀있던 수용소가 있는 독일의 라벤스비리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2: 코리야, 나는 네가 독일로 가기를 원한단다.
0: 여러분, 그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는 라벤스비리크로 코리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코리를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다음 주 우주 미션 스토리 마지막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Praise, praise with Chinny Yu. Yohanbogum 15장 5절 말씀, John chapter 15 verse 5.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1: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0: Hello everyone. Happy Lord's Day.
1: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0: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1: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0: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1: 네, 포도밭을 지나며 포도나무와 가지가 얼마나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바라본 적이 있으신 분 또는 TV에서 본 적이 있나요?
0: The branches do not struggle to create life on their own.
1: 가지는요, 스스로 그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막 애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They simply remain connected to the vine.
1: 그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을 뿐인데요.
0: From that connection comes strength, growth, and fruit.
1: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자라나고요, 열매도 맺게 됩니다.
0: In today's scripture, Jesus says,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1: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0: What a beautiful picture of our relationship with him.
1: 정말 주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그 관계의 모습인데요.
0: In a world that often tells us to do more and try harder, But Jesus invites us to remain in Him.
1: 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더 많이 하라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하는 네, 그 세상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0: As we spend time together, everyone, may we be reminded that true strength comes from striving alone, not from striving alone, but from staying connected to the one who gives life.
1: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그 연결에서 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Once again, may we be reminded that true strength comes not from striving alone, but from staying connected to the one who gives life, who is Jesus Christ. Amen.
1: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Here we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men. These words were spoken by Jesus on the night before his crucifixion.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Knowing that difficult days were ahead, he wanted his disciples to remember one thing. 앞으로 어려운 날이 다가올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Stay connected to me. 나와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A gardener once noticed two branches growing side by side. 어느 정원사는 나란히 자라는 두 개의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One remained firmly connected to the vine while the other had been broken off. 하나는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요. 하나는 꺾여 있었습니다. For a short time, they looked almost the same. 한동안에 두 가지가 비슷해 보였죠. But as the days passed, One continued to grow while the other slowly withered.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한 가지는 자라났고요. 다른 가지는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The difference was not effort. 그 차이는 노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The difference was connection. 연결의 차이였습니다. Our lives are much the same.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When we remain close to Christ through prayer, worship, and His word, He gives us the strength we need for each day.
1: 우리가 정말 기도와 예배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곁에 머물 때 주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그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So, let us stay connected with Jesus. Amen.

Amen. Pass me not, O gentle Savior.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들으셨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John 15:5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Amen. The branches does not worry about producing fruit tomorrow. 가지는 내일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It simply remains connected to the vine today. 그저 오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And day by day, life flows through it. 그리고 하루하루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데요. Perhaps some of us feel tired. Perhaps some of us are wondering whether we are growing at all. 우리 가운데는 좀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걸로 압니다. Yet Jesus gently reminds us that our first calling is not to produce, but to remain.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When we stay connected to Him, He faithfully does work, His work within us.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면 좋겠어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flowers bloom, 꽃이 피고요, fruit appears, 열매도 맺히고요, and growth becomes visible, 성장도 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May we remain rooted in Christ and trust Him with every season of our lives. 우리 모두 삶의 계절에서 모든 계절에서요 주님 안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주님만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together, everyone.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I'll be back next time, everyone. Jeannie Yu였습니다. By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고백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관심사가 나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게 될 저 열방과 땅끝의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 약복강이라고 하는 깊은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그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이나 결과만을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으로 그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길고 긴 우리 인생이라는 그 과정, 그 여정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뭔가 이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내가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지 정치 영역이든 뭐 경제 분야든 또한 연구하는 분야든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평가고 거기에서만 진정한 의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이어서 내게 잘해준 사람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죠.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나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은 못됐다라는 이런 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러내셔서 우리를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깊은 밤이 있어요. 이걸 통과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깊은 밤은 모리아산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깊은 밤은 미디안 광야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깊은 밤은 아둘라굴이에요. 요셉에 있어서 깊은 밤은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깊은 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깊은 밤은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나루터예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는 형과 씨름을 했고 아버지와 씨름을 했고 또 에산촌 라반과 씨름을 했고 환경과 씨름을 했고 자신과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씨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한 번도 하나님과 씨름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그 연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사람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야곱, 속이는 자,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내 것을 더 크게 만들고 더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 그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씨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는가, 우리는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24절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 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는 암 써서 자기의 재산을 셋대로 나누어가지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나온다는 이 소식 앞에 벌벌 떨고 그 재물로서 형의 마음을 좀 사보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계산

극단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소용없다, 그것으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약복강 나루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혼자, 홀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했거나 어떤 내가 재물을 더 의지했거나 내가 어떤 관직을 더 의지했거나 뭔가 권세를 의지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흐트러버리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될 때에 그는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때 생각하는 거는 뭐요? 야, 내가 사람을 의지했던 게 결과가 이렇구나. 내가 이 돈이 있으면 다 된 줄 알았더니 결과가 별것 아니네. 이게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더 많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직면해야 하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약복강 나루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 밤이 새도록 그 천사와 함께 방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기 능력만을 믿고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머리가 썩 좋은 사람이 아주 상황 판단이 빠르고 이기 돌파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형에서의 400명 군대가 그에게 쳐들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통했던 방법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경험도 지혜를 종동은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인격적으로 일대일로 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실패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복강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입니다. 야곱이라는 자신의 가면을 벗는 자리예요. 그 유선의 자리를 벗는 자리라고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형 발꿈치나 잡고 나오는 또 형과 싸우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씨름은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자기 내면에 있는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있는 옛사람과 스스로 그가 싸울 수 있도록 유도하신 사건이에요. 그 내면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셨어요.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자신의 그림자 앞에 직면해야 된다. 우리 안에는 나라는 실체가 있고 또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가 뭐죠? 두려움, 불안, 우울증, 교만, 탐욕 이런 것들입니다. 내 안에 감춰진 내가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그림자를 쫓고 있습니다. 그림자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 실체라는 내 정체성이 그림자니까.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붙잡는 자입니다. 괴롭지만 슬프지만 자신의 정체성 앞에 직면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너는 야곱이지. 너는 그동안 사기치면 살았잖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삼촌 라반 집에 피신해서 20년 동안 너 삼촌 속이고 살았지 않느냐 이게. 근데 이제 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마당에 또 네가 가지고 있는 몇 푼 되지 않는 그 물질로 형에서의 마음을 사보겠다고 하느냐?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이게 네 모습이야. 너는 이선자고 너는 감히

카메라를 쓰고 있어. 뽀깍 나루터는 그 카메라를 벗기는 자리에요. 또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이 문제 앞에 직면하지, 우리가 이 약복강 나루터라고 하는 이 깊은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더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없어요. 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의 예배도 하나님 무시하십니다. 야곱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환도뼈가 유골이 됐어요. 어긋났습니다. 이 단순한 육체적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힘의 근원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힘의 원천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교만을 죽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깨뜨리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가장 힘든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움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내 마음을 꺾는 일이에요. 내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내 고집과 싸우는 겁니다. 내 계획과 싸우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결핍자라고 얘기합니다. 결핍자. 우리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 동기가 있고 그것으로 형성된 자아가 있어요. 그것이 꽁꽁 묶여있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자신과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들과 실체가 아닌 것들이 실제 인양 우리를 삼켜버리는 모든 것과 싸우도록 유도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교만, 욕심, 자신의 뜻과 싸우도록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야곱의 모습 보십시오. 나라,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떨어집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지막에 해야 할 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살았어요. 원수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 이념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보수적이고 자녀가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보수와 진영이 싸우면 아버지와 아들과 살인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왜요? 이념과 이점, 이런 논리보다 더 중요한 절대 가치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 누구나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목사라는 저는 맨날 막 퍼주고 사는 것이 전문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사랑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니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부족해도 자꾸 그렇게 접근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치고 어느 누구 하나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으며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한계적인 유한적 존재에서 누구나 다 결핍동기 느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그 고통의 자리, 그 깊은 밤의 자리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약복강 나루터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아닙니까? 이 과정 없이 그가 무엇을 한들 성공하겠습니까? 이런 훈련에 대한 통과 없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26절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발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야곱. 그가 강해서 붙든 게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그가 건강해서 붙드는 게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 붙드는 거예요. 이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매달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전에는 귀엽고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이겨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면 나는 두 배로 더 사기를 치겠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많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든 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난 또 하나님의 도심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한량 미달입니다. 아버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지성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남편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조금만 힘이 생기면 모든 사람은 자기 앞에 줄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갑질을 하지요.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누가 누구를 통치하고 누가 누구를 조종한단 말입니까? 부모라고 해서 그럴 자격이 있는가요? 지도자라고 해서 그럴 자격이 있는가요? 그 자격을 누가 줬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권세, 하나님이 존중하지 않는 권세는 무효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칼이 어떤 누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성이,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고관절을 치셨습니다. 평생 절뚝발이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겼다는 게 하나님과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어제 야곱이 사람들과 경쟁을 많이 했잖아요. 형과 경쟁하고 아버지와 경쟁을 하고 삼촌과 경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에 그 많은 재산들이, 그 많은 실설들이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거죠. 네가 오늘 깨어진 이 고관절이 유골되어진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바울은 내 몸에는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흔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독하게 그에게 질병을 주셔서 내리치는 흔적, 또 감옥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고문당하면서 받은 흔적들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에 그 흔적들이 네가 사도인 것을,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한다. 로마의 시험권이 너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상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너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깨어진 그 모습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한다. 그 기도하는 네 모습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한다. 너의 환도뼈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한다. 넌 이제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지금 중동의 전쟁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힘의 논리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증명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힘을 쓰고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면 당분간은 그게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지배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0: 만약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백이 없으니까, 나약하니까 몸을 낮출 뿐이지.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마음이 일순하고 부드러운 자입니다. 획득하는 자가 아니라 빼앗기는 자입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투표의 과정을 통해서 선관위의 그 치부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투표낸 사건 아닐까요? 그동안에는 선거를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렇게 치르는 과정 없이는 그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썩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겠죠. 왜 그동안 묻혀왔으니까. 그들이 뭐 공금을 어떻게 이용했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뭐 자기 직원 채용해서 자기 아들 딸들을 낙하산 띄워가지고 그냥 내리 꽂았든지 이런 뉴스들이 지금 시민찾기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상되어지면서 얼마나 이 백성의 마음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근데 모든 역사라는 게 그래요. 당대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럼 어떤 사건이 터져야 돼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드디어 보기 시작을 해요. 야곱이 그랬어요. 약복강에서 그는 한돗바가 유골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너의 모든 것을 벗으라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야곱에게 물었겠습니까? 그가 그 입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숨겨진 자아를 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나는 붙잡는 자입니다. 누구와 경쟁을 해서 겪고 이겨야 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동안에는 전혀 자기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주여,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이거 자기 안에 숨겨진 그림자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그 다음 페이지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바꿔진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밤 야복강 나르터에 내 던져져야 했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끌고 가실 때 다시 한번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나는 야곱입니다. 주님 나는 시몬입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결격사유가 많고 함량 미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내 내면을 통째로 주의 성품으로 바꿔주십시오. 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주십시오. 내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꾸신 주님의 영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 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9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다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기도 운동 철야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제가 온 지 벌써 29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는 고향이 개성 아시죠? 예, 개성 개풍군 묵성리라고, 거기에 저희 고향이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김부잣집 올려 바치는 그런 회사 초급당 미사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키우면서는 곧게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해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권투와 수영을 잘해가지고 저는 북한 청년 체전축전에서 와서도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요. 우리 고향에서 절 모르면 안 됐어요. 절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렇게 우리 고향에서 절 유명세를 탔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던 과정에 80년도 4월 달에 저는 그 15살에 학교도 졸업 못하고 저를 뽑으러 왔대요. 저를 데려가려고 왔대요. 그 누가 왔는데 했더니 북한인은 어릴 때부터 공작원들을 키우거든요. 공작원들 어릴 때부터 키워서 걔들을 싸움꾼 만들어서 난파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높은 사람들의 자녀는 하나도 없고요. 저같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 뽑아다기 해버리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소업당 비서해도 죽어도 되는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뽑혀가서 간 곳이 정찰국 정찰병으로 차출됐습니다. 차출돼가지고 그때 병으로 훈련 생활 하면서 89년도에 제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은 병사들을 난파 안 시키거든요. 항상 장교로서 북한은 군관이죠, 그죠? 군관으로서 자존심 가지고 임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호자선 부대에서 진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저는 진짜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20km 수영을 해야 되고요. 300리 강행군은 모레 20km 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300리를 뛰었다 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 되고요. 천리, 3천리, 5천리까지 막 하단히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호자선 훈련을 하면서 북한 애들이 저를 써보다 보니까 너는 난파시켜도 돼.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잠수함 승점엔 안내원으로 승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난파되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 임무가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거든요. 안내는 뭐 하는 놈들이냐면 바로 육상에서 활동할 애들을 이게 데리고 다녀요, 이거. 이게. 걔들 움직일 때. 그리고 걔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내가 죽어서 걔들 보호해줘야 돼요. 이게 저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승조원 말고 안내팀을 바로 싸움꾼, 전투원, 이게 지정을 해줬어요. 네. 싸움 잘한다고. 그런데 전투원을 하려면 이 세상을 알잖아요. 우리 사회를. 많이 알지 못해도 조금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15년, 18년 이게 키운 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필히 결혼을 시킵니다. 예. 결혼을 시켜서 북한의 처자식을 만들어놔야 이놈은 이렇게 손들 수가 없고, 빵!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올 때는 무기가 있지만 독약을, 극약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독약을 하나 줘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먹고 죽더라고. 저를 보고 빨리 결혼해. 나 여자 없어. 여자 없어. 했더니 정치열이 자기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니

소개해 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죠. 결혼하니까 저를 이런 잠잠이 아니고 잠잠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주로 승진해서 구단부터 남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해서도요 처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 3일 요 기회밖에 안 주어져요. 근데 제가 신혼된데 얼마나 보기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온다는 날짜도 몰랐어요. 밤에 너무 보고 싶어서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이 저 도로로 가자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저 친구를 깨웠어요. 믿어봐. 오베 가자. 키 있어? 오케이. 빨라. 술 먹고 다 잘 때 우리는 그 친구 태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저 아들이 두 살인데 그 저 왔다고 일어서 노래 부른다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김정일 김정일 치대하는 우리 이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빨갱이였으니까 오 최고다 이러면서 처가 저한테 한 말이 죽을 먹어도 같이 살고 싶대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 저는 그때 충성심을 발휘해서 뭐라 했냐면 배부르니까 그때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했고 그다음에 야 뭐 가야 되는데 술 하나 안 주냐 했더니 갔다 오시면 편안하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 말은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게 이렇게 생이별 됐지만 그렇게 하고 나오고 버스 타고 부대에 복귀했죠. 복귀해서 3일 만에 그때면 정찰 임무 떨어졌어요. 임무가 떨어졌는데 첫째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 체전을 할 때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안발. 두 번째로 공군제 18병단 정확히 알아와. 세 번째로 육군 탄약고 정확히 알아와. 네 번째로 해안부대 소초뿐만 아니고 전복초석 정확히 알아와. 이런 임무 받고 거기서 정찰국장 김대시의 보조는 술 처먹고 그다음에 내려왔어요. 9월 13일 새벽 3시에 출발해서 14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우리 저 북한에서부터 그 강릉까지 내려오면서 15일 날 아침에 이 강릉 해안을 돌면서 촬영 다 하고 침투 지점까지 정하고 15일 날 저녁 침투시켰죠. 9시 반에 침투했고 그다음에 이 배는 뭡니까? 수심 60m까지 나가서 착조해놓고 이동식 통신한테는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죠 지금요. 육상조가 들어갔으니까 육상조가 입문 수행하면 그 통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려가서 데려왔다가 데려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된 날 통신한테 임무 수행 완료 접선하자. 그래서 접선을 하죠. 오케이 간다. 오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떠날 때는 일체 비가 오거나 노을선 파도가 일거나 일체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연안에 오니까 얼마나 파고가 신지 이게 잤습니까? 파도와 조화가 무슨 관계냐면요. 저는요 제 개인 산소통이 두 개짜리인데요. 이거 30km입니다. 납벨트 물에 뜨지 말도록 7km 납벨트 찹니다. 저 개인하기 M56 한정 예비탄단 2개 권총 한정 예비탄단 2개 수류탄 2개 칼 2개 요새 개인하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육상조가 매야 될 산소통 오리발 납벨트 그거 다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짐만 해도 110km 넘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게 되면 제가 팬티만 입고 수영해도 파도가 지금 막 밀려서 죽겠는데 이런 중량을 메고 들고 가다가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죽다 살아나왔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함장이 뭐라냐면 잠수함을 조금 더 연안으로 들어와서 이놈의 심을 저축해서 연안에 쉽게 좀 붙으라고 하겠어. 조금 더 이럴 때 노을선 파도 팍 하면 선체 암초가 선체에 확 들어가지 이렇게.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긴급 부상 해가지고 그 저 배는 물을 채워가지고 저 물속에 들어가고 물을 불어내면 배가 물 위에 떠요. 긴급 부상하게 되면 고압 공기로 채우고 있던 탱크가 물을 고압으로 불어내거든요. 불어내서 끼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 돌리니까 뭡니까? 엔진 다 프로필러 다 망가 못 껴. 그러니까 함장이 제일 먼저 방생에게 안내팀 빨리 탈출해. 탈출해서 나가 있는 육상팀 데리고 북한 가 빨리 가. 해서 저희 팀장은 소자고 저는 대위였어요. 그래서 그 양반 말 듣고 다 나왔죠. 나와서 접선해가지고 해상 실패 가자 가고 있는데 근데 뭐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도주하면서도 항상 개를 생각했어요. 개가 저를 따라오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도주하면서도 물로 쫙 받고 산에 붓고 하면서 물도 받고 이러면서 빠졌는데 개가 지지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그 하수도 같은 그 저 시멘트 공 우리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풀 가서 꺾어

0: 놓고 무기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는 사실은 종교가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저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1: 하나님의 진리 등대.
2: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잘 몰랐지만 간절한 마음을 어떤 기도를 올렸다는 이광수 형제. 이 대한민국 땅에 간첩으로 내려와 우리 군인들에게 또 경찰들에게 추격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생포되게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광수 형제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자, 이광수 형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오게 됐는지 찬송 후에 계속 간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들이 냄새 맡고 따는 애들인데 저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거기 풀만 갖춰놓고 무게를 들고 있는데 걔가 그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 팀 다섯 명이 뭉쳤죠. 뭉쳐가지고 팀장이 뭐라냐면 너네 힘 못 들리고 우리 힘 못 들리니까 너네 힘을 수행해 가. 우리는 우리 힘 못 수행해 끝 가. 해서 유상팀은 보내고 안에 팀이 가는데 13, 14, 15, 16, 18 다섯을 굶다 보니까 허기져서 갈 수가 없어요.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고 저 잠수함은 작기 때문에 화장실이 한미에 하나 있어요. 함수에서 한미로 살아 옮기게 되면 이게 잠수함이라면 1도 경사죠. 이렇게 그걸 풀려면 엄청 전동기가 돌아야 되고 기계가 돌아야 돼요. 이게 또 들어오려면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일체 먹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타났죠. 허기가 갈 수 없는데요. 뭐 걷지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확신을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일체 갈 수 없습니다. 저희 팀장이 뭐라냐면 내가 저희 집 가서 밥을 얻어올게 하니까 갔다 와 간다 내려가죠. 내려갔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 앞에 계셔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저씨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물 쪄다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성이 떨어졌어요? 예. 혼자 왔어요? 아니 친구들 있다고. 왜 혼자 내려왔냐요? 산에 가보니까 군인들 많고 단속 심하고 하니까 성이 받을 수도 없고 내려왔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그 집 아저씨는 물 달라면 물 주고 막 담배 달라면 담배 주고 계속 말을 시키고 북한에요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잘 있어요. 산골짜기에 그렇게 못 사는 집에 전화기에서 상상도 못했어요. 오로지 그 신고하신다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저희 눈을 피해서 나가서 신고할 줄 알았지 전화기에 신고해서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할아버지는 제 앞에 있죠. 할머니는 지금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항상 기만 열고 있죠. 근데 얼마쯤 지났나? 경찰관 두 명한테 경찰관 두 명이 저를 이게 묶는데 그 묶여가지고 그 저 경찰서장 방으로 들어가더니 쇠 뭉치에다 저 팔다리 이게 묶어놓고 칼로 옷을 쭉 찢는데 몇 찢습니까? 죽지 못하게 독약이 있잖아요. 홀딱 펜스까지 홀딱 벗겨버리고 허줄한 추링 주고 꼬무신 주고 등치 이름 문화가 저 쪽수를 잡아놓고 꿇고 나와요. 의자에 앉으래. 앉으니까 그대면 어디 살았대.

배고플 때 배고팠죠. 엄청 배고팠죠. 근데 뭘 먹고 싶지? 뭘 달래? 못 내놓지 해가지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맞아. 이거 못 내릴 거야. 뭔지 아십니까? 예. 광어. 광어의 조. 사실 못 내릴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북한에 물속에 들었어요. 1m 넘는 광어 작살을 찍어 먹었거든요. 설마 광어 내리라니. 죽을 바 지금 내가 골탕 먹여 죽는다 하고 광어의 조 하더니 오케이 해야 돼 나가더니 15분도 안 돼가지고 광어에 또 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골탕 먹이는 게 처음부터 골탕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주는데 요런 우리나라 소주잔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는데 그때 92년대에 임진강으로 침투해 돌아서 잡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아 얘는 그라스 주라고. 그 그라스 주더라고 해서 거기서 가서 따라주더라고 해서 쭉 마시고 너 이모 뭐야? 나 성주오냐? 성주 뭐 있어? 몇 명 와서? 몰라. 왜 몰라? 난 내일밖에 몰라. 그런데 제가 잠잠해서 찍은 촬영인데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쳐도 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고문? 기습자. 예. 그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6개월 동안 안기부 지하에서 엄청 조사 많이 받았죠.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죽을까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난 죽는다. 난 김일성, 김정일에서 죽는다. 해가지고 젓가락까지 훔쳐가지고 그걸 밤새서 갈아가지고 동병을 끊어서 죽으라고 끊었어요. 그러다 머리가 희미해지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죽고 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죽는다도 안 죽고 하나님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고. 그런데 그때를 보면서 뭐냐면 북한 애들이 뭐냐면 이놈은 가짜야. 나만을 가짜 만들어 놓았어 이놈. 저는 그래도 김정일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런 칼부림까지 했는 놈인데 가짜라고 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 뭡니까? 저는 이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할게 해서 나는 북한 놈 맞아 그렇게 폭로해버렸어요. 안기부 지하에서 조사받는데 어떤 내용을 봤냐면 안기부 직원들이 뭐냐면 저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에서는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일, 김일성이 최고인데 지금 김정은이 최고예요. 어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진정으로 내가 살아야 될 땅은 대한민국. 진정으로 내가 지켜야 될 땅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는 지금 삶이요. 지금 삶이 저는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창원에 사실 2023년도에 새생명교회라고 거기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 탈북자 교회를 만들어서 새생명교회를 꾸려놓고 지금 설교하시고 계십니다. 주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교회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냐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펴! 마셔! 하지만 너 몸 상하지 않게만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어딥니까? 저기 저 양천에 있는 대한계 거기 저 최하숙 전도사라고 그분이 교회 나와봐. 몇 달 동안 순종하고 들어만 봐. 와닿을 때가 있을 거야. 와봐. 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요 찬송가만 나와도 눈물 나요. 야 내가 왜 늦게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저희 주변은 가자. 어디가? 교회. 있어. 이렇게 하던 놈이 지금은 가자 안 해도 갑니다. 저는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85년대에 퇴조해서 그 정신적으로 훈련을 가다가 열차가 그 혈달에서 침몰했어요. 추락했어요. 근데 다들 보셨지만 북한은 뭡니까? 열차 지붕까지 타지 않습니까? 90% 넘게 죽었어요. 저희 팀이 5명 묶어서 훈련 가는데 3명 죽고 2명이 살았어요. 저와 다른 친구 하나. 저는 쌀마다 거기서 끼어 살아남았는데 저희 친구 살아서 야 우리 둘 살아서?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분도 하룻밤 자고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간 파열돼가지고 예 그래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살아났죠? 훈련 받아서 많이 죽으면서 살아났죠? 96년도 그 작전에 살아났죠? 그러면 북한에서 저를 죽이기에도 4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3명은 국정원에서 잡히고 1명은 저희 집까지 왔더라고요. 경남 창원 진해에까지 왔더라고요. 그걸 잡으면서 뭐지?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저는 마음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0: 제가 살았던 북한과 우리가 알고 왔던 그 여기 남한세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빨리 북한에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많이 얻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저는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고 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항상 내 머리와 온몸을 감싸면서 꼭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자가 이제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한번 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인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비전이 생겼습니다. 예. 사람은 다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 되시고 제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저앉는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와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1: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며 이 복음으로 북한이 변화되길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이광수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은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오고 또 헌신해왔던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기억하면서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게 마음 모아서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당연한 이야기고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며 불안해하거나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의 말이나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흔들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권능의 손을 펼치고 계심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싶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담대하라. 바리톤 김민성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은 마지막 6월의 주일입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유난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076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오늘 아마도 많은 위로를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7803님, 예배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나의 삶이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예, 귀한 고백 감사하고요. 8765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또 고백해 주셨어요. 깊은 울림의 고백에 저도 공감하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만큼 행복해짐을 예, 고백하게 됩니다.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이 찬양 함께 듣고 싶은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네, 4251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하은의 목소리로 주님의 보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785님, 여기는 성동구 금호동입니다. 오프닝 멘트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이네요 라고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 계속해서 누리시고요. 3450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필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에서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9507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추억의 찬양들이 있죠. 아, 그래서요, 메들리로 보내드릴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손을 높이 들고 내 영이 주를까지 메들리로 함께 하시죠.

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찬양 들으며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지나야 할까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낙심은 줄이고요.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요.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한 주도 누구보다 그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맺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띄워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천재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불편한 이야기 세 번째 겨자씨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짧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아멘.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예수님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씨 비유가 뭐가 불편하다는 거지? 그죠?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뭐가 불편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비유를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이 크게 된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그런 내용을 조금 떠나서 겨자씨 비유는 정말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희망의 이야기일 뿐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필 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 라는 거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비유에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비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어느 부부의 일기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38개월 된 아들이 눈을 뜨는 순간 나의 전쟁 같은 하루도 시작된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소파 위로 올라가고 의자를 붙잡고 흔들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간다. 혹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넘어질까지는 않을까 하루 종일 미어캣처럼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아이의 뒤를 쫓아다녔다. 오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펼쳤다. 똑같은 책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는지 셀 수도 없다. 목이 쉬어 서글픈 소리가 나는데도 아이는 연신 또또를 외쳤고 나는 애써 웃으며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갔다. 점심에는 사서 먹일 수도 있었지만 소중한 아이를 위해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일일이 다져서 이유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탁 앞에서 아이의 칭얼거림과 반항이 시작되었다. 뱉어낸 음식을 치우고 달래며 겨우 먹이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다 지나가 버렸다. 오후가 되니 아이가 열이 나고 계속 칭얼거렸다. 한 시간 기다려 진료를 받았다. 목이 부었단다. 안아달라고 울고 내려놓으면 또 울었다. 팔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안고 달래주었다. 겨우 아이를 재우고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다. 그 자의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의 뼈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거실은 방금 폭탄을 맞은 것처럼 장난감과 기저귀, 그림책들로 엉망진창이었지만 당장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퇴근해 들어왔다. 난장판이 된 거실을 돌려보며 남편은 미간이 급격히 찌푸려졌다. 무거운 한숨을 푹 쉬면서 겉옷을 벗더니 발에 걸리는 장난감을 툭 짜며 말한다.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루 종일 집에서 애랑 놀았으면서 거실 하나 치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 죽여버릴까? 또 다른 일기입니다. 이번엔 남편의 일기예요. 유난히 마음이 시리고 무거운 하루다. 언제나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 텅 빈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업무를 시작했다. 오전 회의 자료를 매끄럽게 다듬고 밀려온 고객 불만 사항들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들과 조율에 나섰다.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해결책을 찾는데 오전을 다 보냈다. 점심은 시간을 아끼려 책상 앞에서 햄버거로 대충 때웠다. 제대로 쉴 틈도 없이 다시 모니터를 켰다. 팀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놓친 데이터들을 일일이 수정하고 보고서의 수치를 재확인했다. 누군가 보기에는 티도 안 나는 작은 일이지만 일일지 모르지만 프로젝트가 구멍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마지막 확인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할 수 있었다. 몸은 부서질 듯 피곤했지만 회사에 기여했다는 나름의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있었다. 며칠 동안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며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발표를 마치고 나니 긴장이 조금 풀렸다. 솔직히 말하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상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나?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 아니야? 잘해야지. 오타 하나 관리도 못하나?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했던 차가운 아침들, 모니터를 보며 끼니를 때우던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러 애태우던 순간들, 그 모든 수고는 단 한 줄의 평가에도 담기지 않았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남은 것은 오직 오타 하나라는 실패의 낙인뿐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해야 할 일이 많거나 몸이 피곤할 때가 아닐 겁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그 모든 정성들이, 그런 수고가 무시당할 때 가장 화가 납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소중하게 여긴 노력, 최선을 다해 바친 시간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들 마음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라는 차가운 한마디로 짓밟힐 때 우리의 마음은 무참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일이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나의 정성과 사랑, 희생과 수고

가 담긴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시당할 때 우리는 가장 아프고 가장 분노합니다. 그 일에 담긴 나 자신이 부정당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당시 청중들에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중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온 정성을 쏟았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 열심에 발끝만큼도 못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삶의 이유였고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수백 년 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다윗 왕국의 찬란한 영광이 회복될 거다. 자신들을 짓밟았던 로마는 무참히 무너질 것이다. 강력한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위해서 더 기도했습니다. 더 금식했고요. 더 율법을 지켰습니다. 더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더하면 더 크고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 속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크고 더 강해지고 더 화려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열심으로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라고 말이죠. 순간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다고? 그들의 마음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겨자씨를 그저 작은 씨앗 정도로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겨자는 그리 환영받는 식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밭을 어지럽히는 잡초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밭에 함부로 겨자를 심지 말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잡초 같은 겨자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겨자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겨자는요, 나무가 아닙니다. 아무리 크게 자라도 1m 남짓자라는 풀이에요. 잡초인 거죠. 예수님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갸웃할 수 있지만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 의도된 과장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나무에 깃드는 새들은 종종 여러 민족들을 의미했거든요. 이방인들을 상징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상상하기조차 싫은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가꾸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퍼져 있고 거기에 이방인들까지 몰려와서 함께 곁들여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강력한 왕국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씨앗이, 순수한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온갖 이방인들이 득실대는, 거룩한 울타리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오는 무질서한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친 정성도 무시당하면 이렇게 피눈물이 나는데 평생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한 나라는 자신들의 피와 땀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잡초에 비대는 하나님 나라를 듣는 순간 그들은 평생을 바쳐온 종교적 가치와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열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이 놓친 것을 하나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거대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 한 목수를, 초라한 목수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칼을 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힘없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무시했던 그 겨자씨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지 않겠어요 말이죠. 지금의 너로는 너무 부족해, 택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도 모르게 무언가신가를 더해야 안심이 듭니다. 더 좋은 성과를,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인정을, 더 많은 스펙을, 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해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더 뜨거워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더 엄격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야 비로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공식을 만듭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의 선행을 더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열심을 더하고 싶고요. 예수의 봉사를 더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체험을, 예수의 금욕을,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배려를, 예수의 성경 공부를 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꼭 필요하고 다 좋은 건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모든 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기도도, 봉사도, 성경 공부도, 사랑과 배려도 반드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열매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위에 덧붙이는 조건들인가? 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라는 것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그렇죠? 신앙인이 되면 성경 공부는 필수고요.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를 왜 할까요? 성경을 왜 배울까요? 간단합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직분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식을 넓히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는 설레임도 아니고요. 예수에 덧붙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우리는 섬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무언가를 이렇게 더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분할까? 정말 십자가만으로 괜찮을까? 내가 뭔가 더 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이죠.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갈등도 사실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갈등하는 이유는요, 되게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덧붙여 놓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왜 저 집 김 집사는 저렇게 열심히 없지? 저 사람은 왜 봉사를 안 하지? 이 상황에 금식도 안 하나? 기도도 안 하고? 저 정도 헌신 왜 안 하지? 왜 뜨겁지도 않지? 저것도 모르나? 그러길래 내가 행복한 첫 걸음 하라고 했잖아. 방언도 못해? 체험이 아직도 없어?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께 덧붙여진 것으로 말이죠.

예수님 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판단이 시작됩니다. 우월감이 시작되고요. 평가가 시작되고 정죄가 시작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은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평생 자신을 증명하라고 살아왔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답게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고요. 쌓아 올려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요, 단순히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더하려는 것들을 내려놔라. 너희가 자랑하는 열심도, 너희가 붙들고 있는 공로도, 너희가 의지하는 종교적 성취도 이제 내려놔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야. 내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에 더하는 것이 조건이었다면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봉사도, 열심도, 헌신도, 성격 공부도, 사랑도, 배려도 예수에 덧붙여지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이론상으로 알겠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할까요? 복음만으로 충분할까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좋은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전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충분히 이해되는 질문입니다. 겨자씨만으로는 불안합니다.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느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묻습니다. 이것만으로 될까? 뭐가 더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이 덧붙인 것들보다 복음 자체를 통해 더 크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웅장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주 300년 이전까지, 300년이 되기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집이나 때로는 골목이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에서 모였습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세련된 행사도, 전문적인 시스템도, 매력적인 콘텐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를 배우고 함께 떡을 떼고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움직이는 다수가 아니라 핍박받는 소수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불과 수십 년 만에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화려한 건물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고 세련된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시스템보다 더 강한 것, 강력한 권력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변화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복음이 만들어낸 삶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0: 않지? 왜 저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가? 왜 저 사람들은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가? 왜 저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집은 이유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외에는 붙들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교회사에서 교회의 외형적 권세가 가장 강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우리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중세, 그렇죠?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성당들, 빛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던 화려한 스테인글라스, 왕과 황제마저 무시할 수 있었던 교황의 권위,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가장 성공한 시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복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보다 행위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공로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이 강조되고 순례가 강조되고 고행이 강조되고 공로가 강조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교회는 화려했지만 복음은 흐려졌습니다. 건물은 커졌지만 십자가는 작아졌습니다. 권력은 강해졌지만 은혜는 희미해졌습니다. 제도는 견고해졌지만 복음의 생명력은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교인이 줄어든다고 걱정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걱정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걱정합니다. 기독교가 점점 주변에서 밀려나는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걱정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숫자가 줄어진다고 무너지는 분이실까요? 재정이 부족하다고 일을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세상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흔들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훨씬 가난했고요, 훨씬 약했고요, 훨씬 불리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해 보일 때 가장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기는 뭘까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건물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사회적 영향력이 작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 안에 복음이 흐려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기보다 내부에서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겨자씨 비유가 다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스며들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라며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갑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가장 약했지만 가장 강했습니다. 반대로 복음이 흐려졌을 때 교회는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거대한 왕국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군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우리는 겨자씨 대신 예수님을 향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할까요? 복음만으로 충분할까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면 충분하다. 내 아들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천재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양 김혜숙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틀에는 모내기가 한창이죠. 또 모내기를 마친 데에는 그 물에 잠긴 파릇파릇한 생기 있는 모를 보면 희망이 솟습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또 일터에서 지친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곡은 국립합창단의 십자가 군병 되어서

방금 들으신 찬송은 찬송가 353장 라장조 4분의 4박자의 분투와 승리의 찬송이었습니다. 영국의 왓츠 목사가 작사를 했고 미국의 센키가 작곡한 그러한 곡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에 받은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문용택의 음성으로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문용택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주 극동방송 김혜숙의 내영원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영적, 물질적으로 베라카라고 하지만은 복 주신다는 것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500번 이상 사용할 만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걱정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우리들의 약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뜨려지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찬양 올려볼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소프라노 박계 교수의 음성이고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와이즈 뮤직 챔버 콰이어의 음성으로 두 곡 올릴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두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시안서 올려봅니다. 제목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베품을 미덕으로 여기며 순간에 손해가 올지라도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욕심을 부릴 줄 모르고 비움이 곧 차로움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덕을 베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을 욕심없이 바라보는 마음의 눈과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아랫목처럼 따뜻한 가슴을 지닌 그런 사람입니다. 강시원.

주를 아는가. 김성애 사모님 작사로 영산 싱어즈의 음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쁘고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거짓 믿음일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안다고 하셨는데 사랑을 베풀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해서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훌륭한 사람, 귀하게 쓰이는 사람, 가시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고 소신껏 열정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꿈과 비전을 펼쳐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끝으로 거룩한 성, 임청하의 음성을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0: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어부 출신 청년이었지만 중요한 순간 갈 곳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던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마지막 아홉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은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이끌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 한 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어가 그 지역의 일곱 교회를 돕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요한의 사역이 활기를 띠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있었던 일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록한 글을 베끼고 다시 베켜서 쓴 사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본 중 하나가 로마 황제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분노한 황제의 명에 따라 요한이 잡혀왔죠. 그렇게 요한은 결국 반모 섬에 갇히게 됐습니다. 반모 섬은 로마 시대의 유배지로 사용되던 섬으로 그곳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늙어 힘없는 요한도 그곳에서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기 위해 되뇌면서 잠든 어느 날 제가 요한을 찾아갔죠.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 것을 기록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찬란한 모습, 교회에 전하시는 말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모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벅찬 광경을 보았죠.

0: 또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
1: 예,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일곱 인을 찍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2: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1: 왜? 무슨 일이죠? 저분은 누구십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다 사라진 겁니까?
0: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는 명에 따라 찾으러 간 것이다.
1: 찾을 수 있을까요?
0: 아니, 못 찾을 것이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없다.
1: 이제 어떡합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2: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1: 저기 보십시오. 예수님이에요.
3: 그렇지.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열고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다.
1: 근데 예수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린 양. 근데 뿌리 일곱 개고 눈도 일곱 개나 있고 죽은 것 같은데.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져갑니다.
4: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일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5: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4: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5: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0: 어린 양이 일곱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 게 보입니다.
1: 오라!
0: 저기 흰 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가졌고 이겨서 면류관을 받고 또 이기러 나가는 것 같습니다.
1: 오라!
0: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에 탄 사람이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평화가 사라지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1: 오라!
0: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말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라!
0: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말에 탄 사람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얻어서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말에 탄 사람들은 앞으로 올 일을 말해주는 겁니까?
2: 그렇다.
0: 이 사람들이 저렇게 파괴하고 죽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2: 네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어린 양이 떼실 이니 아직도 남았으니까.
0: 그렇군요.
2: 요한, 두려워하지 말고 본대로 기록하라.
0: 보십시오. 어린 양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뭐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뭔가를 피해 숨으려는 것 같은데요.
3: 저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0: 그럼 저기 저의 형 야고보도 있겠네요. 형도 예수님을 전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3: 내 형도 이들 중에 있겠지.
0: 저기 보십시오. 저 사람들 모두 흰 옷을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 지금 저들은 동료들과 저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똑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0: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시자마자 지금 이 지진이 난 겁니다. 저기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붉어졌습니다. 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아래선 땅의 왕들, 장군들, 또 부자들과 세도가들, 그리고 노예들과 평범한 사람들까지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숨은 겁니까?
2: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숨기려는 것이다. 저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0: 그럼 희망은 없습니까?
2: 저길 보라.
0: 저기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다른 언어를 쓰지만 모두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너무 벅찹니다.
2: 잘 들어보라.
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0: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2: 잘 모르겠습니다.
1: 저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어린 양께서 흘리신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이지. 그래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다. 저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2: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이 가득한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저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까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1: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요한. 저길 봐라.
2: 보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일곱 번째 인이 떼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저건 뭐죠?
3: 이제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곧 하나님의 진노가 땅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것을 알릴 일곱 천사들 중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2: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 사라져버렸습니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번에는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태양이, 달과 별들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새요!
3: 우리의 적이 끝도 없이 떨어지는 무적행으로 통하는 문의 열쇠를 받았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그 악마들이 땅에 놓여져 활개를 치는 소리다.
2: 전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 수가 끝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땅에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1: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2: 이건 무슨 소리죠?
3: 요한, 마지막 나팔 소리다.
2: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3: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0: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0: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다.
1: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다스리십시오.
0: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2: 요한, 보이느냐? 저분을 잘 보아라.
3: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흰 말을 타고 오신 주님을.
2: 다 기록하라, 요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

주께서 요한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장면을 요한은 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그가 본 장면들을 그려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젠가 같은 장면을 실제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통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조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죠.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사는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여 선생님으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9번째 시간.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이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홀로 인생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과 불로 함께 하시되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며 보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은 복됩니다. 오늘의 첫 곡은 박상은의 대금연주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나를 오라하네. KBS 국악단을 섬기는 박상은의 대금 연주를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화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문제숙의 가야금 찬양, 나의 동반자, 그리고 늘소리 국악단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국악단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국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 함께하실 곡은 문용택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영락교의 신내가의 심은 나무 국악선교단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꽹과리, 징, 장구 등의 타악 세션과 함께한 역동적인 찬양, 문용택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에 이어서 서울 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무나무 국악선교단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의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모선미의 해금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 곡을 준비했고요. 저는 찬양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와 위로를 받는 복된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한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감리교 장로회 전국 연합회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아주 귀하게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네. 반갑습니다.
0: 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셨는데요. 반갑게 자기소개도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정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학 장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중앙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성환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가족들이 어우 귀한 장로님들 나오셨네 하고 귀를 쫑긋 세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초대한 이유가 있죠. 이제 잠시 후면은 장로 부부 연합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2: 저희가 2025년도 이쯤부터 약 1년 전에 홍천에 있는 비바지 파크에서 2025 장로 부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폐회선언 할 때 앞으로 1년 뒤에 2026년은 제주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 장로부부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0: 네. 2026년 장로회 전국연합회. 네.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장로회 장로부부 수련회 이렇게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죠.
2: 네. 지금 현재까지 한 1,400명 이상이 우리 그 제주 성황교회에서 모여서 영성 집회도 하고 또 쉼도 갖고 또 2026 장로부부 기도회를 제주 극동방송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0: 네. 제주도가 영적으로 아주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썩들썩 할 것 같은데요. 날짜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네. 7월 8일 수요일까지
2: 맞습니다.
0: 제주 성한교회에서 네.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요.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장로님들의 또 수련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뜨거워지면 또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2: 아멘.
0: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2: 아멘.
0: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두 분 감리교 장로회 전국연합회 사역은 이런 수련회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2: 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저희들은 사업으로는 선교 지원 사업을 있고요. 장학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업이 선교 지원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5일 날 호남 지역 전도 선교대회를 전주 실내 체육관에서 약 3,500명이 모여서 지표를 가졌습니다.
0: 네.
2: 이는 호남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전국 부분단장

0: 서기론 목사님이 기획을 하셨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계신 준비위원장께서도 500만 원을 또 후원하셨고 그래서 장례 정년을 해서 1천만 원 후원을 해서 어려운 80개 교회에다가 네. 100만 원씩 비전교회를 선정을 해서 전달하는 네. 전도식도 가졌고 저쪽 현장에서 전도도 같이 했습니다.
1: 할렐루야. 네. 3,500여 분이 또 함께해서 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은 내용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라는 그런 아멘. 생각이 듭니다. 아멘. 특히 또 장학사업도 많이 하신다고요?
0: 네. 저희들은 이번에 장학사업을 기획한 것은 저희 회원이 8,847명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실무장로님들이 8,847명의 회원의 이제 회비, 임원에 비하면은 2년 동안의 회비가 약 한 3억 정도. 그 다음에 기업 도네이션을 받으면은 그걸 이제 가지고 사업비로 쓸 건데 그 중에서도 장학사업을 좀 위주로 해서 장로 자녀들이 신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네. 많고 그 다음에는 신학생들 돕는 또 목회자를 또 후원하는 또 그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지가 되면 또 어려운 목회지가 비전교회를 찾아서 또 수리도 해드리고 또 지원도 해드리는 그건 후원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또 그 사람이 큰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장로연합회에서 헌신하시는 두 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계실까요? 그 얘기도 좀 나눠주세요.
2: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 노년이 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던 것, 시절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또한 직분이면 직분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삶을 함께하며 부족한 점 세세히 참여해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으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늦은 나이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1: 네, 언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셨어요?
2: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다녔습니다.
1: 네, 부모님이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황해도에서 그 연백하고 송화 출신으로서 여기 내려와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죠.
1: 네. 늘 고향을 그리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2: 그래서 아마 북쪽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 극동방송이 늘 북한에 이렇게 선교방송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2: 네, 그렇죠.
1: 지금도 이불을 몰래 뒤집어 쓰고 극동방송 듣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려와서 극동방송을 찾아오는 탈북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부모님의 그런 기도와 후원과 성원이 있기 때문에 극동방송이 또 그런 사역을 70여 년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제가 알기로도 극동방송은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선교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지역,
1: 맞습니다.
2: 어려운 지역을 복음을 전파하는 거로 근데 힘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북한에도 방송이 아주 잘 들린다고 하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1: 요즘은 또 저희가 극동 아카데미라고 해서 탈북한 그 청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탈북한 청년이 또 목회자가 돼서 저희 극동 방송에 PD로 입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앞으로 평양에 또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1호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2: 네,
1: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이뤄줄 줄 믿습니다.
2: 아멘.
1: 네. 이상학 장로님은 어떠신지요? 네,
0: 저는 이제 모태 신앙입니다.
1: 네.
0: 외가적으로 또 3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모태 신앙이었지만 제대로 신앙 아닌 종교인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이래서는 안 돼 하고 IMF 때 굉장히 세게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도가 났고 그래서 경제적인 고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97년도 말부터 이제 IMF가 시작됐는데 제가 아내가 1월 3일 날, 98년도 1월 3일 날 당신이 이래서는 안 돼. 폐인이 될 거야. 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1월 1일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1월 3일부터 갔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1: 네.
0: 산기도를 통해서 지난 세상적인 삶에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를 해서 지난 세월들이 다 판원에서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못 살았구나. 그때 회개하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0: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주셔서 청장년 회장, 남성교회 기획부 회장, 장로 회장,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장로회 정년협회 회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1: 네. 아, 네. 인고의 세월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또 사업도 다시 또 일으켜주시고요.
0: 네. 진짜 사업이 엉망이었죠. 그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은 허름한 창고를 빌려서 저희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는데 저희 안에는 콘크리트 바닥이 다 일어난 그 창고 같은 데서 방송 놓고 기도했었어요.
1: 네.
0: 저희는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1: 네. 네.
0: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대리점 계약을 에이전트십을 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단 뭐 100불이나 500불짜리도 컨택을 해서 했는데 그때 요청을 하면은 대리점 계약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1: 네.
0: 그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한번 짧은 시간에 한 7개 미국, 일본, 독일 쪽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예. 와, 네. 뒤에서 기도로 든든히 네. 뒷받침한 우리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0: 네, 네.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1: 권사님이 또 장로님의 영적인 부분도 케어하시고
0: 맞습니다.
1: 또 이렇게 사업에 든든한 기도 파트너로
0: 네.
1: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권사님 이름도 한번 불러드리세요.
0: 아,
1: 너무 고마우신데요.
0: 아, 예. 예. 저희 아내는 김기향. 향기를 거꾸로 하면 되고요.
1: 아, 네.
0: 김기향 권사고요. 지금 잠실지방 여성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저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된 경우입니다.
1: 와, 네. 할렐루야. 네. 어, 김기향 권사님도 나중에 한번 모셔서 어떻게 이렇게 네. 하나님을 어려울 때 꼭 네. 붙잡으셨는지 네. 그런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아, 정말 멋진 우리 권사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2: 네.
1: 좀 어려움이 있고 굴곡이 좀 있잖아요.
2: 네.
1: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 사업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믿는 자들을 생각한다면 믿음을 생각한다면은 기도로서 모든 답을 준다 하지만 사회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뭐 많은 과정에서 집사람도 이제 옆에서도 많이 기도와 뭐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여기까지 왔던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사회생활 어렵다는 것보다도 저희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 1세대로서 흥할 때는 흥했지만 그거에 대한 반대적 극부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어려웠던 시절이었고요. 지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도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인생의 경제적인 고난이나 또 질병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2: 네.
1: 그런 분들에게 두 분은 또 그런 어려움을 주님을 손을 꼭 붙들고 네. 이겨내셨으니까 용기 내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대한민국 참 많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이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네.
0: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장로회라고 저희가 표를 삼았고 저희 교회에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요. 1:1 제자 양육,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이것이 가장 큰 해답이다. 우리 인생에게 주는 큰 해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저희가 한 목사님 부임하시고 한 7년 지금 한 5개월 됐는데 그 7년 5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영적인 그런 아비투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모든 저희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좀 어느 일도 고난 가운데서도 해결할 길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1: 아멘. 아멘.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기도
0: 아멘.
1: 이렇게 무장한다면 정말 못 헤쳐나갈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성환 장로님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헤쳐나갔을 것 같습니다.
2: 네, 아멘.
1: 어떠셨어요?
2: 저희들 앞에 어떤 고통이 문 앞에 있더라도 고통 너머에 보이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기도의 음성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0: 아멘.
2: 저희 같은 성도들은 기도가 저희들한테 답이니 지금 어려운 시기라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손잡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아멘. 두 분 좋아하는 말씀 또 그 이유도 함께 좀.

0: 나눠볼까요?
1: 네, 저희 주제 선곡이기도 한데요.
0: 네.
1: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0: 아멘.
1: 아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 또 일하심을 믿고 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2: 저는 시편 50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1: 아멘.
2: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0: 아멘.
2: 저희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지인이 나에게 건네준 저서 한 권이 저희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 안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준비하도록 예비해 주셨고 준비할 수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되어 좋아하게 됐습니다.
0: 네.
2: 항상 감사합니다.
0: 단호한 결단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지인분이 책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2: 네, 그렇습니다.
0: 어떤 책이셨어요, 장로님?
2: 새벽을 깨우리라는 겁니다.
0: 네. 그 책을 통해서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셨군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0: 두 분 하나님께 그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으시겠어요. 감사 제목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먼저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요. 또 장찬영 담임 목사님입니다. 진짜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면 어떠한 사역이든 교회에서 사역이든 또 연합회 단체의 사역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0: 아멘.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멘. 우리 장로님의 중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 아멘.
0: 우리 이성환 장로님도 나도 아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표정이 보였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2: 저는 준비한 게 지금 없어가지고요.
0: 이름 한번 크게 불러드리세요.
2: 저 임영원사인데 저는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동안에도 감사, 내일 이 시간에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1: 아멘.
2: 주변에 저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여기까지 오게 된 것만 해도 오늘 이 시간도 행복하고 부쩍 감사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습니다.
0: 아멘. 이렇게 날마다 감사를 더해가고 기도를 더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부어주실 거라는 아멘. 그런 아멘. 생각이 듭니다. 장로회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성안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장로회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라고 권면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감리교 장로연합회 비전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등록을 하고 계시고요.
0: 네.
1: 제가 오늘 집계를 보니까 1,424명이 네. 이제 등록을 했고요.
0: 임박하면 훨씬 늘어나겠네요.
1: 네. 지금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늘도 전화를 받아서
0: 네.
1: 오늘도 신청하시느냐 보내시라고 네. 했습니다.
0: 네. 제주가 정말 복받았네요.
1: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모이기에 힘쓰는 장로회가 됐다. 그렇게 좀 감사함을 드리고요. 또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장로회 정연협회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받아서 또 티켓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7월 7일 날 오전 9시에 제주 극동방에서 지금 야외 기도를 네. 가질 예정입니다.
0: 네.
1: 1,400명 이상이 모여서 제주 극동방송의 잔디밭에 앞에서 앉아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기도회를 장소가 사실 또 어려웠었는데 제주 극동방송의 그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배덕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0: 네.
1: 그분이 또 추천을 했고 48m 안테나 네. 앞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것이냐.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한라에서 백도까지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태평양 앞을 보고 우리가 세계 열병을 향해서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아멘. 네. 말씀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0: 비대위원장으로 얼마나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애쓰고 계시겠어요. 많이 오셔야 또 풍성하잖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1: 이미 풍성한 잔치로 지금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이상호 회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 성안교회라는 그 교회 명칭 중에 성 아닙니다.
0: 네.
1: 제 이름하고 똑같아서.
0: 아, 그러네요.
1: 많은 이제 은혜 속에서 아마 풍성한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례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기독교 대한 감리의 모든 기관과 성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장로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그때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 얼마나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주 극동방송은 뭐 제주에서 북한으로 직접 네. 방송을 보내는 네. 곳이기 때문에요.
2: 그렇습니다.
0: 그 안테나를 바라보며 하는 그 기도는 더욱더 의미가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아멘.
0: 통일의 그날 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한복했어 라고 네. 다들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 아멘.
0: 귀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두 분을 모셔서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함께 했는데요. 감리교 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이신 이상학 장로님, 2026 장로부부 수련회 준비위원장이신 이성한 장로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경화였고요. 다음 주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엔비디아 사장인 젠슨 황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사회는 AI 시대를 살아가며 혁신과 실력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데 젠슨 황은 또 다른 태도를 중요시 생각하며 나눴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과 만족을 키우고요. 나누는 삶을,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더 큰 가치로 만들고 또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또 함께할 때 더 멀리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지금 끝인 것 같은 상황에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우며 더불어 함께 손잡고 나아가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요. 송정미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가세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오늘 송정미 지금 여기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느리고 또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감격을 붙잡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동료들, 또 교회에 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빨리 갈 수 있고 또 혼자 편안할지 모르겠지만요. 어렵고 힘든 상황도 서로 기다려주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갈때더 멀리 오래 갈수 있음을요. 한 손은 주님 손잡고 또한 손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의 손잡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현미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단성화 세 곡을 연결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찬송가를 들으면 들을수록 또 부르면 부를수록 그 안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들려지는 새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요, 만세반석 열리니라는 찬양이에요. 원 제목은 Rock of Ages. 네, 영원한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Rock of Ages,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영국의 톱 레이디 목사가 폭풍우 속에서 바위 틈에 숨었던 그 경험 에서 영감을 받아 또 함께 나눈 곡이죠.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 시간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계신 여러분들의 또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곡이 되길 바랍니다. 데이비 클라우더가 함께 연주하고 부릅니다. Rock of Age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셀라의 찬양으로 함께 들은 이 곡이요. 여러분들, 저는 이 곡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이 곡은 바로 19세기 중반에 인도 아삼 지방의 한 가로 부족민이 가족들의 순교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부른 고백에서부터 탄생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 비장한 순교 이야기는 썬더싱에 의해서 알려지고 또 윌리엄 레이러스의 편곡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되어지는 찬양으로 들려지고 있죠. 정말 넓고 넓은 편한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진리로 살아가겠다는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으로 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셀라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앞선 곡 만세 반석 열리니 Rock of Ages 그리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In the Sweet By and By 케니 로저스의 찬양 셀라의 I have decided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또 주님과의 그 찬양 가운데 임재로 또 여러분의 회복과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예라 월십의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세

여라모십의 저 장미꽃 위에 있에, 토브워십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아이자 61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과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하면서 주 이름 찬양으로 불려주는 곡이죠. Blessed be your name. 패션의 워십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고대 이집트 유적지를 발굴하던 한 가난한 현지인 일꾼이 흙 속에서 낡고 바스러진 파피루스 종이 조각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글씨가 잔뜩 적혀 있었지만 까막눈이었던 일꾼은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귀한 종이를 그저 불을 피우는 불씨용으로 쓰거나 시장 바닥의 헐값에 기념품으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훗날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가 그 조각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것은 수많은 학자가 수백 년 동안 찾으려고 전 세계를 뒤졌던 인류 역사를 뒤바꿀 성경의 초기 사본 조각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임금과 학자들이 그 실물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평생을 바쳤던 보물을 정작 그 일꾼은 매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몰라서 발로 차 버렸던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왕들은 주님의 구원사역과 완성된 말씀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지만 그림자로만 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보물을 곁에 두고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파피루스를 불태웠던 일꾼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는 눈이 진짜 복된 눈임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만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그림의 넌 나만 찾으라, 호산나 싱어즈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목마른 사슴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 듣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본 것은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 능력과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의 성취를 목격한 제자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정말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된 우리들도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축복이라는 것이죠. 교통사고를 당한 한 환자가 병원에 와서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도 없고 멀쩡해 보였는데요. 환자는 겉모습만 보고 에이, 생각보다 괜찮네, 별 이상 없네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엑스레이 필름을 불빛에 탁 비춰보더니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더니 엑스레이 상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갈비뼈에 미세한 금이 가 있었고 조그마한 파편이 장기를 찌르기 직전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환자의 눈에는 그저 까맣고 하얀 음영이 진 필름지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훈련

훈련을 받은 의사의 눈에는 환자의 생명을 살릴 결정적인 실체와 원인이 똑똑히 보였다는 것이죠. 의사는 필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었기 때문에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물질과 현실이라는 그 겉모습만 보게 되죠. 하지만 복 있는 눈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엑스레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이라는 영적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세상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주님의 축복을 보고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권이자 축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찬미의 말씀 앞에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찬미의 말씀 앞에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스케치북에 1번부터 100번까지 무작위로 찍혀있는 점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선으로 연결하면 멋진 사자나 독수리 그림이 완성되는 점선 잇기 놀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점들만 흩어져 있을 때는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알 수 없죠.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매일 규칙에 따라서 1번 점과 2번 점을 잇고 다음날 3번 점을 잇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선들이 연결되면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이 나오게 되겠죠. 우와, 멋진 왕관을 쓴 사자였구나. 우와,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네. 매일매일 점을 이어가는 성실함이 있으면 결국 전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은 때로 흩어진 이 점처럼 의미 없어 보이고 뭐야 이게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매일 아침 큐티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선을 묵묵히 하나하나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 전체를 완벽하게 인도해 오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오신 주님의 거대한 사랑의 지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감격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복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예수님께서는 대답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그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그 자체,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에 있음을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어린 여동생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당장 수혈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여동생과 혈액형이 같은 그 10살짜리 오빠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의 피가 조금 필요한데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소년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네, 제 피를 줄게요. 그렇게 수혈이 무사히 끝나고 여동생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워있었던 오빠는 그제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언제 죽게 되나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까 이 어린 소년은 피를 주면 자신이 죽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빠는 동생을 위해 자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줄 결단을 하고 주사바늘을 꽂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율법교사는 영생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오빠가 자신의 생명을 다 준 것처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통째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 조건 없는 생명의 사랑을 통과한 자만이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옹기장이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온 마을 주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 한 자비로운 부자가 마을에 엄청난 양의 최고급 종자 쌀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요. 이 쌀은 너희 배만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밥을 지어 주린 배를 채우되 반드시 절반은 땅에 심어 싹을 틔우고 거기서 자라난 곡식을 이웃 마을에 더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거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부자의 마음을 깨닫고 쌀로 생명을 얻은 뒤에 부자의 명령대로 밭에 심고 가꾸어서 이웃 동네로 나가서 아낌없이 쌀을 나눠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지역의 기근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반면 부자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아니 이 아까운 걸 왜 남을 줘? 라면서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고 혼자만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먹었던 미련한 사람들은 다음 해에 심을 그 쌀까지 썩어버려서 결국 다시 굶주림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주님은 내가 어떻게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을 내 구원, 내 복, 내 영생, 나만 생각하고 나만 먹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이기적으로 읽는 그런 사람

그럼 쌀을 숨겨둔 사람과 뭐 동일하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목적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유통업자,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살았으니 이제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송경빈 목사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19세기 미국의 한 노예시장에서 비참하게 매물로 나온 한 흑인 소녀가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온갖 거친 사람들이 다가와서 소녀의 몸값을 흥정하며 내가 살 거야 물건 취급을 했는데요. 그때 한 인자하게 생긴 신사가 나타나더니 그 누구도 제시 못할 엄청난 거액의 몸값을 탁 지불을 하고 소녀를 사게 됩니다. 이 소녀는 어쨌든 거액의 몸값을 치르긴 했지만 이제 또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매 계약서가 끝난 후에 이 신사는 소녀에게 그 계약서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너는 자유다. 내가 내 몸값을 다 치렀으니 너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은 이제 풀린 것이란다. 이제 네가 가고 싶은 곳 그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거라. 마음껏 살거라. 소녀는 그 순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노예로 부리려고 산 줄 알았는데 자유를 선물해 준 것이죠. 깜짝 놀란 충격받은 이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신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런 자유와 사랑을 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저를 강제로 부리는 주인들을 저는 거부할 수 있었겠지만 제 생명을 사신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제 평생을 자발적인 사랑으로 섬기며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율법 교사는 영생을 일종의 노예의 의무나 조건처럼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 시장에서 죽어갈 때 당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 아까 그 신사가 엄청난 거액의 몸값을 지불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억지로 행하는 율법이 아니라 아까 그 소녀처럼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죠, 자발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이 대속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은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가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이거 또 전도하러 가자고 싫은데 귀찮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선물을 받았으니, 엄청난 생명으로 몸값을 치르셨으니, 저의 죄값을 치르셨으니 이제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다윗의 장막에 나의 부르심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의 상임이사님이신 김선태 목사님은 한국의 헬렌 켈러로 불립니다. 50여 년간 목사님은 3만 7천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개안수술을 통해서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 40만 명에게 무료로 병을 진료받게 해주고요. 1천 명이 넘는 대학생과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 그저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부터 많은 것을 얻었고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전쟁 때 폭격으로 부모님을 여의고 수류탄 잔해에 맞아 실명까지 하게 된 목사님은 구걸을 하며 전국을 떠돌아다니셨대요. 그러다 한 선교사님을 만나 점자를 배우며 공부를 하게 되셨고요. 신앙을 통해 비전을 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선교사님을 통해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남을 위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실로암 안과 병원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보게 하고요. 사랑과 애씀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 이웃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김선태 목사님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난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Amen.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콜 테포유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라이브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영어여서 1절을 이렇게 나눌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이런 가사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였는데요. 오프닝을 나누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고요. 김선태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한국의 헬렌 켈러, 네, 안드레아 보첼리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각장애인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거예요. 실로암 안과병원장이신 우리 김선태 목사님, 별그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6.25 때 부모님과 헤어지시고 또 수류탄 잔해에 맞아 실명까지 하게 되셨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선교사를 만나서 점자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고요. 또 실로암 안과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개안하시고 또 잃었던 빛을 찾게 하시는 광명을 얻게 한 우리 김선태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나의 힘 스스로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 무엇보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준, 나에게 먼저 소를 잡아준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친구, 친척, 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역자, 친구가 있겠죠. 그런 귀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어요. 나눠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간증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찬양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지극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힐송 코리아예요. 지극히 높으신 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이자야 61의 힘찬 찬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능력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반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 그 사랑 주변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굿동방송을 듣게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헨리 워드 비처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앞의 행복을 쫓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에 덧없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안락함이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운 부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의 욕망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돌아보아야겠어요. 세상의 헛된 행복을 넘어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경민의 행복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터널 선샤인의 이전과 같지 않으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신부의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스모킹 더 풀의 Where Would I B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리첸지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줄라이 프로젝트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켈틱 우먼의 Amazing Grac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라는 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이나 돈 같은 어떤 부귀 영화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보험처럼 삼아두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고 사모해야 될 존재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항상 친구처럼 계신다는 그분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불안함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고요. 슬픔 가운데서도 한 번씩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될 그런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참 만만치 않은 하루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좋은 시간, 행복한 어떤 기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워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기간이 시간들이 더 많더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친구 되시는 그분이 계셔서 오늘 이 순간을 그때그때를 버티게 됩니다. 그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보내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 존재가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진심을 다해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우리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거나 또 우리 탈북민분들은 매 순간순간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이 불안함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중국 러시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로 나와 계신 우리 북한 출신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도 세상은 이렇게 자유롭고 또 달라져 가는데 내 조국 북한은 이렇지라는 그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께는 주님을 제가 꼭 소개합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좋겠고요. 그런 주님 안에 거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까지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외부의 소식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북녘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청년들 또 성도님들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들 가운데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나솔 자매님과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는 우리 나솔 자매님께서 왜 탈북을 결심하셨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찾아 가게 되셨다는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때 처음에 교회를 십자가를 보고 찾아갈 때 두렵진 않으셨어요? 북한에서 배울 때는 교회, 뭐 선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배우셨을 테니까 어떠셨어요?
1: 글쎄, 그게 부정적으로 어렸을 때는 배웠어요. 저희가 교과서 보면 뭐 선교사가 뭐
0: 이마에다가
1: 사과 하나를 떨어진 걸 먹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기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겼다. 그런 내용도 저희가 배우기 때문에 선교사, 교회 이런 거는 안 좋은 이미지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내리에 박히진 않았는지 모르겠고 중국에 넘어오기 전에 그런 중국인들도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총체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님은 나쁜 거 아니라는 생각과 그 십자가가 자동으로 뭔가 끌려가고 거기 가면 뭔가 모르게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저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갔던 것 같고 가서 이제 제가 조선적인 척하면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눈치껏 다른 사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앞에서 찬양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키웠었고 옆에 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마음의 안정감을 거기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네. 우리 나솔 자매님께서 중국에 계실 때 저희 극동방송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제가 그 중국 연변 쪽에 그렇게

0: 이제 넘어가면 네. 그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인분께서 그 라디오를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뭐 찌릭찌릭 소리 내면서 주파수를 맞춰서 다 듣는데 새벽 같은데 이제 국동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탈북민들의 사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아 저렇게 적응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부럽다.
1: 아.
0: 네. 그래서 언제면 나도 한국에 가서 저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1: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0: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동방송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그 20년 전에 내가 그 꿈꿨던 게 현실이 됐다라는 생각에
1: 할렐루야.
0: 너무 감격한 것 같아요.
1: 우리 나솔 자매님의 이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또는 북한에서 또 누군가는 오늘을 살아갈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떤 소망과 꿈을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0: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0: 그러길 바랍니다.
1: 그때 탈북민들의 이야기에 부러움을
0: 느꼈습니다.
1: 지금은 누군가가 또 부러워할 대상이 되셨고. 자,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간호학을 공부를 하셨다고요?
0: 네, 제가 학부를 간호학을 했습니다.
1: 예, 네. 어떤 비전이 뭐 계획이 있으셨어요?
0: 그때 당시에는 비전 계획은 없었고 제가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래도 의료 쪽에 뭔가 내가 몸담고 있고 배우면 내 하나 몸은 네, 잘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1: 네.
0: 네, 그 저희가 하나원에 있을 때 직업 테스트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적성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4년제 나와서 간호사도 전문 직종이고 나름 이제 괜찮은 직업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간호사도 너무나 좋은 직업이고
0: 네.
1: 또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직업인데 아주 잘 선택을 하시고 멋지게 살아오셨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지금은 또 그렇게 의료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계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간호학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그 전까지 찾았던 하나님은 그 저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이었다면 그 이후에 간호학을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때 아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걸 그때 느껴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이거를 시작은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내 존재에 대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 아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때 하나님이 DTS 훈련이라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인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1: 맞아요.
0: 훈련이다. 그래서 아시는 미국 목사님을 또 알게 돼서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때 제가 간호학과 2학년 때인데 공부를 내려놓고 아, 내 존재를 알아야겠다. 네,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복받기 위한 수단이었지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제가 아,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이 학문을 선택한 거 맞는지 좀 차근차근 가야겠다. 네, 욕심으로 막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닌
1: 그렇죠.
0: 구나를
1: 네.
0: 그때 느껴서 다 내려놓고 네,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1: 하와이에서 하셨어요?
0: 저희는 시애틀에서 했어요.
1: 우와.
0: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1: 할렐루야.
0: 네,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북한에서 태어났죠? 네,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서 시작이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는데 그 공평의 이유가 어디서 내가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되게 불만 섞인 그 토로가 있었는데 그 거듭나면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1: 할렐루야.
0: 네. 내가 어디서 태어났건, 뭐 어떤 부모의 손에서 태어났건, 내가 지금 가진 게 많든 없든을 떠나서 내 존재는

0: 그 자체로 고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이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전능자에게 토를 달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자네로서의 도리구나를 그때 이제 느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게 그다음부터 감사했어요.
1: 할렐루야.
0: 예, 네, 진심 감사하게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 내가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가질 수 있구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가치관이. 네. 네, 그러고 예수님 한 것만으로 나는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제 입으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저는 죄인입니다가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 8개월에
1: 훈련을 마치고
0: 아우리치 또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다시 왔는데 아 그때부터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한 와중에 이제 간호학과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서운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간호학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했으면 제가 이 길을 마무리하는 것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잘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제가 준비됐을 때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기다리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부담감을 내려놓고 와서 이제 간호학을 하게 된 거죠.
1: 네, 그래서 네. 자격증도 타고
0: 네.
1: 준비를 갖추고
0: 네.
1: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훈련을 또 새롭게 받고 계시고
0: 맞습니다.
1: 예,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0: 저의 앞으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또 앞으로도 준비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목회자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지금 같이 제가 이제 대한민국 간호사 자격증으로도 충분히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1: 할 수
0: 선교를 할 수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간호사 자격증도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1: 야.
0: 그래서 전 세계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제가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영육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그 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잘 살 수 있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네. 달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님과의 두 번째 만남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매님 찬양도 한 곡 은혜 나누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은혜라는 찬양을 또 많이 좋아하신다고요.
0: 네.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매일 매 순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네.
0: 어려운 일 있어도 힘든 일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 네.
0: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상황들이 누군가에겐 힘듦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더 나은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기 때문에 그 찬송가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찬송가라고 느껴서 저는 진짜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숨 쉬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1: 아멘.
0: 은혜이고 물론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기도할 수 있는 은혜.
1: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나솔 자매의 신청 찬양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간추린 소식. 남북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팀을 사칭한 피싱 메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최신 중거리 미사일 체계인 타이푼을 일본에 장기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일보는 중국이 춤추는 로봇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 육성에 집중하며 세계 최대 로봇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서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학교가 휴교하고 에펠탑이 조기 폐장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중미 월드컵 열기 속에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시장의 거래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에베레스트 등반료가 2천만 원을 넘었

는데도 도전자가 몰리면서 네팔 정부가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상업용 위성사진이 전방병사들에게 실시간 전달되면서 현대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25일을 앞두고 신천 박물관 참관을 적극 조직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무관심으로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업체 지니언스에 따르면 해커들은 일회용 인증 코드가 반복 생성됐다는 내용의 보안 경고 메일을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뒤 첨부 파일 실행을 유도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한글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파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하면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설치돼 키보드 입력 내용과 화면 정보, 저장 파일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원격 명령 실행과 화면 캡처, 마이크 녹음, USB 저장 장치 파일 수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정보 탈취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지난달 북한 연구자와 안보 분야 관계자들이 겨냥했던 딥페이크 공무원 사칭 해킹과 유사한 계열의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해킹 조직들이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공격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은 열지 말고 발신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중거리 미사일 발사 체계인 타이푼을 일본에 장기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푼은 사거리 약 16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체계로 미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일본 가고시마현에 장비를 전개한 뒤 향후 미일 연합훈련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훈련 종료 이후에도 일본 내 미군 기지에 장비를 보관해 필요할 경우 즉시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고시마 지역에 배치되면 중국 상하이와 저장성, 푸젠성 등 동부 해안 주요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타이푼은 발사대와 지휘 통제 장비 등이 컨테이너 형태로 제작돼 트럭과 열차를 통한 이동이 쉽고 위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배치가 중국과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격차를 줄이고 대만 해협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가 역내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화려한 시연용 로봇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형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광저우와 선전에서 열린 기술 박람회에서는 물류 창고 분류 로봇과 건물 청소 로봇, 경비 로봇 등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로봇들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춤을 추거나 무술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용 로봇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 건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새로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29만 5천 대로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설치 대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의 절반 이상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 수도 10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중국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각 지역에 전문 연구센터까지 설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방대한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서유럽 지역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각국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800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으며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이번 폭염이 역사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염 여파로 열차 운행이 일부 취소됐고 파리의 대표 관광지인 에펠탑도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또한 거리 음악 축제와 야외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 음주도 제한됐습니다. 스페인 역시 수도 마드리드의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월드컵 거리 응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와 강한 고기압이 결합해 열돔 현상이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이 같은 극단적 폭염이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열기와 함께 경기 결과를 놓고 돈을 거는 예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자료를 인용해 올해 폴리마켓과 칼시 등 주요 예측 시장의 월드컵 관련 거래 규모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경기 승패뿐 아니라 득점왕 수상자와 결승전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예측시장 업체들은 월드컵 특수를 누리며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월드컵과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 영향으로 하루 거래액이 1조 원을 넘는 날이 이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이용자 수도 크게 늘어 일부 업체는 이용자 수가 직전 주말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래 규모 확대가 곧 투자 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을 찾는 등반객이 늘면서 네팔 정부가 올해 봄철 등반 허가증 발급만으로 1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올해 494명에게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발급해 약 101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통해 거둔 수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등반료를 1인당 약 1,690만 원에서 2,3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인상했지만 오히려 등반 수요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 영토인 티베트 방면 등반 루트를 사실상 폐쇄하면서 많은 등반객들이 네팔 쪽 루트로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등반객 증가에 따라 쓰레기와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팔 정부는 등반객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반드시 수거해 내려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해 고지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용 위성이 현대전쟁의 핵심 정보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전방 병사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으로 직접 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숲이나 건물에 숨은 러시아군 장비와 지휘시설을 보다 빠르게 찾아내 드론 공격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지휘부 검토를 거치느라 수시간에서 수일이 걸렸지만 위성 사진이 곧바로 전달되면서 표적 탐지부터 공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목표물 식별과 타격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최대 90% 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위성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면서 앞으로 전쟁의 정보 수집과 공격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상업위성을 군사정보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래 전장의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잇따른 장거리 드론 공격에 대응해 모스크바 정유시설 인근에 판치르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긴급 배치하며 수도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모스크바 남동부 카포트냐 정유공장 인근에 판치르 방공체계가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시설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고 모스크바 연료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정유시설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모스크바 시내 고층 건물 옥상과 비즈니스 센터 등에 판치르를 추가 배치하며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수도권 핵심 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면서 방어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능력의 20%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판매 제한과 휘발유 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청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미 반제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정작 젊은 세대들의 호응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각급 청년동맹 조직은 최근 신천박물관 참관 사업을 적극 조직하고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참가하려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학급 간부나 청년동맹 열성자들을 중심으로 인원을 채웠답니다. 학생들은 참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비와 유류비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데다 감상문 작성과 발표까지 해야 해 참가를 꺼렸다고 출동을 전했는데요. 묘향산이나 용문대굴 같은 관광성 견학은 경쟁이 치열한 반면 신천박물관 참관은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굳이 비용을 들여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과거와 달리 신천박물관 참관이 체제의 선전 효과보다 형식적인 행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새해 세대일수록 반미 계급 교양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당국이 기대하는 교육 효과도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9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도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9도, 신의주 19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9도, 청진 18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9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런 하루를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대한 궁금점이나 또는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가능하다면 편지나 엽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주중의 첫날인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의 한 주를 열어보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과 감사가 가득한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번 한 주 하루하루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새벽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렸다고 그랬죠. 엘리사가 그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아나 차차 따뜻해지더라.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재치기 일곱 번이 나서 재치기를 일곱 번을 이 일곱은 완전 숫자요. 하나님께서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서 이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요 못 고친다고 했을 때에 엄청 고생을 했을 때에 여종 하나가 포로로 잡혀와서 아 우리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면은 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주인 여자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임금을 찾아간 거예요. 남한 장군이 나는 못 고친다 그리고 걱정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듣고 왜 임금님이 걱정을 하느냐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좀 화는 났지만은 엘리사네 집에 가니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우리 집에 오냐. 문간에 서서 개하시더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 완전수요 일곱 번. 일주일은 이래요. 일곱 번 있어요. 이 완전 숫자 일곱 번 재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러한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주는데 나는 여기서 엘리사가 개인적인 헌신 죽었던 송장 위에 자기 입이 그의 입에 자기 눈이 그의 눈에 자기 손이 그의 손에 그거 할 사람 죽은 송장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송장 위에 폭에서 내 입이 그 입에 내 눈이 걔 눈에 내 손이 걔 손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재채기를 일곱 번 하고 살아난 거를 부모에게 내 아들이 살았으니 취하라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다시 데려가는 그 엄마의 심정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 차 우리 김사라 자매와 함께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네. 여름에도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1: 저희 북한, 중국, 러시아 또 대한민국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만나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너무나 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 아름다운 그 고향 땅을 돈을 벌기 위해 잠시 떠나셨던 그 여정, 그리고 중국에서 20년 정도를 머물게 하셨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중국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이제 네. 한국행을 고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들의 도움으로 붙잡혔던 감옥에서 나오고 네. 가족들과의 합의 끝에 한국행을 또 실행에 옮기셨는데, 사실 이렇게 한국행을 다짐하고 일사천리로 바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탈북을 도와주는 여러 뭐 NGO 단체들, 교회들, 기관들이 네. 있기는 하지만 연결하기도 어렵고요. 네. 이게 실행으로 옮기기도 참 어려워요.
0: 맞아요.
1: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0: 네. 그때 바로 제 하나원을 곧바로 수료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1: 아, 이미 동네에서 알고 있던.
0: 예, 만나는 못 봤지만 전화로 예, 그냥 마음을 위로하면서 예, 힘들 때마다 이제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1: 네.
0: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냥 바로 한국 가버리고 하나원을 수료했다고 바로 그날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나도 한국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왜 알리지 않고 혼자 갔어? 그랬죠. 그러니까 언니 그럼 바로 제가 연결해 줄게요.
1: 아.
0: 계속 그 브로커를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 손으로 바로 그날로 떠났습니다.
1: 바로 그날로요?
0: 네. 네. 실제 우리 분들이 이제 떠난다 하게 되면은 우리 분들이 중국에서 가진 거 있는 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1: 아.
0: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없고 예, 내 힘으로 벌어서 하나하나 해놨지만은 정말 그것이 그냥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올 때 그냥 배나 하나면 그냥 네. 그것으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1: 아.
0: 그것이 아니면은 오늘 내 앞에 바로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도 얘기 못하고 그냥 그 믿음 하나로 떠나는 거겠죠. 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1: 네.
0: 정말 내가 이제 이 길을 이 집 밖을 나서면은 누가 구원의 손길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닥칠까, 이런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친구가 이제 무사히 갔다니까 예, 그 손으로 나도 가야지. 자유의 나라 예, 내 이름으로 된 예, 나의 이름을 다시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1: 아.
0: 그래서 그 이름을 찾으려고 오늘 정말 그날도 바로 그날 배낭 하나만 그냥 챙겨가지고 옷도 벌렸고 신발도 네. 두 개 입고 그렇게 바로 떠났습니다.
1: 와, 근데 그렇게 오시게 됐던
0: 네.
1: 그렇게 함께 동행했던
0: 네.
1: 단체가 혹시 그러면은 교회였을까요? 아니면은
0: 교회.

0: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정말 돈 1전 한 푼 안 드리고 로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대한민국 들어오기 전까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모두를 교회에서 대줬습니다.
1: 교회라는 그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0: 처음에는 교회를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저 중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자체가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 오는 과정이 다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속임수에 의해서 또 거짓말 이런 조그만 가정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믿기가 쉽지 않고 대상을 잘 하려고 안 하고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접근을 잘해주려고 하면 그것을 의심하게 돼요. 먼저 왜? 왜 나한테 잘해줄까? 나한테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그런데 제 교회가 나한테 접근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온 손이 교회선이었어요. 넌 일전도 안 받았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는가? 왜 우리를 돕는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면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도와주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랑을 알았어요. 네.
1: 나를 왜 자꾸 이렇게 보내는 거지?
0: 네.
1: 왜 먹여주고 재워주고
0: 네.
1: 지켜주는 거지?
0: 네.
1: 라는 의심 가운데 이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그 의심이 더 커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그렇죠. 네.
1: 태초를 어떻게 하늘과 땅을 짓고
0: 네.
1: 어떻게 사람을 짓고
0: 네.
1: 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0: 네.
1: 어떻게 뭐 내가 죄인인가?
0: 네.
1: 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이제 북한의 그런 뭐 생활총화나
0: 네.
1: 자합이판 같은 거랑 대조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0: 네.
1: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그런 믿음의 뿌리가
0: 네. 제가 이제 네. 그 믿음이 생기기를 우리가 강을 넘고 산을 넘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생긴 것입니다.
1: 중국에서 건너오실 네. 때요?
0: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오기에는 이제 험한 산들을 넘어야 했고
1: 네.
0: 또 그 과정에 라오스의 메코강 제일 넓고 큰 강이었어요.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과 산을 넘으면서 정말 많은 이제 육체적 체험과 정신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공안이 좋고 앞에는 산이 막히고 강이 놓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도 모르게 뭔가 네. 나의 등을 밀어주고 정신 차리라고 막 머리를 두드리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아마 그 힘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밀어주는 힘이 아닐까 그 힘으로 이제 태국까지 도착했는데요. 태국의 그 정원에 딱 들어서니까
1: 네.
0: 햇빛이 너무 밝고 너무 화창한 날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아 너무나 따뜻한 것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것이 너무 편하고 마음이 우리가 고생고생하면서 들어온 뜰하게
1: 네.
0: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찬양이 울려나오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들려오는 과정에 이제 가서 9일 만에 첫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딱 정확하게는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겪어온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이제 하나님이 그 힘이 실렸고 또 나를 이까지 불러내시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아니면은 은혜가 아니면은 그 축복이 아니면은 오늘 대한민국까지 올 수 없었지 않았을까.
1: 아멘.
0: 그렇게 생각됩니다.
1: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0: 네.
1: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0: 네.
1: 이라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가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0: 네.
1: 이 고백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0: 네.
1: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북한 땅에서는.
0: 네. 아마도요.
1: 네.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 사라 선생님을 이렇게 변화시키기까지
0: 네.
1: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로밖에 못 들려드리지만 아, 이 표정을 얼마나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참 자유를 느낄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빛이 있잖아요.

0: 모세도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네. 왔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셨던 또 이야기해주셨던 여러 말씀들도 있고 네. 나누었던 찬양들도 있을 네. 거고요. 함께 더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과 응답들이 있을 텐데 네.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한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매님.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감사와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순서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이어지는 찬양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시면 그 발걸음을 굳세게 하시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손수 그를 붙드심이라.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기쁨 가운데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굳건히 붙드시는 매 걸음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이제 이곳에 정착한 지 10여 년, 거의 20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1: 네.
0: 생각해보니까 이 계란이 운동하는 사람들,
1: 네,
0: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단백질을 채워주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1: 그렇죠.
0: 이런 식습관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음식들도 여러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마침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오늘의 내 돈 내 산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6월 10일 소고기 한심 2kg에 24,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대표님, 소고기 안심 왜 사신 거죠?
1: 네. 우선 북한에서 이 소고기 안심하면 좀 알아먹기 때문에,
0: 네,
1: 좀 부한 설명드리면, 지금 듣고 있는 북한 청취자분들이 한국에서는 부위별로 고기를 살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보통 북한에서도 돼지고기 뭐 1kg 하면,
0: 네,
1: 보통 돼지고기 고기에 뼈까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뼈 없는 고기 파는 건 없는데,
0: 네,
1: 근데 1kg가 어느 부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잘 살 때 있고 못 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처럼 부위별로 지금 사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0: 그러면 이게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삼겹살 뭐 이게 맛이 다 다르잖아요.
1: 글쎄요, 한국과 놀란 게 그거예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모든 종이 중 하게 되면,
0: 네,
1: 안심, 뭐 그다음에 등심, 갈비, 앞다리, 뭐 뒷다리, 목심, 뭐 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네, 지금 안심 같은 경우는

0: 그래도 소고기 중에서도 또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안심이 있잖아요. 기름기가 좋고 부드럽고 정말 이제 육질이 좋은 부위가 안심이라 그러는데 네. 그 부위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 그 갈비 안쪽 횡격막 그쪽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는 네. 그 고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이제 육질이 엄청 마무나고 좋아요. 먹기가.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걸 자주 사는 거죠.
1: 집에서.

0: 때문에 네. 이제 일정하게 가지다가 일정이 모을 것만큼만 이제 해놓고 나머지는 또 보통 보게 되면요. 이제 한국 냉장고는 그 온도가 조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칸마다 또 약간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정하게 한 며칠 만에 먹겠다 할 때는 그대로 넣어두면 얼굴지 않아도 그 맛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1: 섬세하신데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먹긴 하죠.
1: 근데 고기가 오리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그렇죠. 소고기도 근데 지금 고기를 처음 나눠주신 게 소고기인 것 같은
0: 그러니까 저희는 매달 보면 네.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다 사 먹어요.
1: 아, 다
0: 네, 닭고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한국 와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특징이 단백 소비가 많아가지고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고기 먹자면 엄청 힘들어요 고기가. 근데 한국은 매끼 고기 안 먹는 매일 고기 안 먹는 날이 없을 맞아요.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식당도 보게 되면 네. 점심 반찬마다 고기가 없는 날이 없어요.
1: 어디든
0: 그렇게 흔하잖아요.
1: 고기든 반찬이든.
0: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고기 먹는 게 엄청 이제는 예. 그래서 매달마다 고기는 계속 돌고 자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식들도 북한에 있을 때는 키가 작던 건데 여기 오고 나서 애들이 엄청 커졌어요.
1: 아.
0: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의 애들보다 한국 애들이 이렇게 클까 했는데 우리 애들도 잘 먹으니까 커지더라고요.
1: 아, 성장기 때 딱 잘 맞춰서
0: 그렇지 맞습니다. 될까요? 필요한 영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는 매달마다 고기가 네다섯 가지는 다 먹어요. 소고기, 네.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계속 먹죠. 그래서 그 사갈 때마다 그래서 가져가면 요리를 오늘은 뭐 이걸로 하고 저걸 하고 계속 해서 바꿔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방송을 하면 또 한쪽 미안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이런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특히 소고기는 더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1: 제가 이거를 네. 뭐 오해일 수도 있는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고기를 먹으면 그러니까 소가 고기는 일해야 되는 동물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밭을
0: 예.
1: 갈아야 되고
0: 네.
1: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동물인데 이거를 먹으면 그게 법적으로 또 제재를 받는다라고 들었거든요.
0: 그러니까 북한은 보통 보면 소라는 것이 전시물자로 다 돼 있어요. 등록돼 있어요.
1: 전시물자요?
0: 전시물자로. 왜냐하면 전쟁 때면 전쟁 일어났을 때 유교전쟁 때도 소가 다 이제 군수물자를 실어놨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이 소 자체는 그 그림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소 잔등에다가 막 탄약 그 이제 상자 있잖아요. 네. 그걸 매가지고 거지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시물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시에는 기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디젤이라든가 뭐 이런 휘발유가 부족해가지고 트랙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1: 네.
0: 한국은 소가 일하는 소를 본 적 없어요. 다 기계가 일하고.
1: 많이 없죠.
0: 그리고 북한은 소는 다 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는 세상이 한국 소들은 다 고기용 소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용 소다 맞아요. 보니까 포동포동하고 살짝 쪄 있어가지고 정말 고기도 맛도 좋고 한데 북한은 늙어 죽을 때까지 막 일시키다가 거의 늙어서 이제 죽다 보면 그러면 괜히 팔지 않지만 소고기가 이제 간부들은 그걸 나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그게 엄청 질겨요. 나이가 먹고 일 많이 시켜봐가지고 근육이 엄청 질겨진 거거든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그들을 위해서는 운곡 목장에는 고용 소목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소들한테 뭘 먹인지 압니까? 룡숭 맥주라 해가지고 평양에서 계속 제일 좋은 맥주를 먹여요.
1: 맥주를요?
0: 그러니까 고기를 만만하게 하겠는데 최고거든요. 그게.
1: 아.
0: 그리고 안마수들이 안마를 해줘요. 소를. 그게 덴마크에 가서 언젠가는 김정일이가 소고기 먹다가 질기다고 막 욕해가지고 그래 우리 연구소에 그때
1: 네.
0: 이거 소고기 왜 이렇게 질기냐 해가지고 저희 연구사들이 우리 연구소가 김부자 건강장수연구소 아닙니까? 그래서 네. 덴마크에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게 맥주를 먹이고 안마해주면 고기 맛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그 대리수고기라고 이제 마블링, 여기는 마블링고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고기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먹어봤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1: 네.
0: 네. 참 맛있긴 했는데 근데 지금 한국에서 먹는 우리 오늘 안심 고기보다 못한 것 같아요.
1: 우와. 네. 아니, 이게 김부자를 위해서 질기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덴마크까지 직접 사람을 보내서 소고기를 잘
0: 그렇죠.
1: 맛있는 소고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배워와서
0: 네. 그런데 일반 주민들 있잖아요. 관행군 시기 이제 많은 사람이 처형당했는데요.
1: 네.
0: 그중에서 너무 먹을 게 없고 배고픈데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게 없으니까 농장소가 지금 일도 못하고 막 여해가지고 막 죽게 된 소들을 몰래 다 먹어가지고 걸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전시물자를 잡아서 먹었다는 이유로 총살까지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소를 마음대로 잡아먹거나 하면 감옥 갈 수 감옥 가거나 총살까지 했거든요, 그 당시.
1: 소고기를 먹었다는
0: 그러니까
1: 이유로.
0: 북한

0: 주민 중에 우리 탈북자들 온 분 중에 북한에 살면서 소고기를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이 꽤 많아요. 진짜로 그건.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조금 먹을 수 있어도 소고기 먹기는 그렇게 힘들거든요.
1: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처럼 평양에서 있었거나 거기서 근무를 하셨거나 했을 때 여건과 네. 계속 지방 중에서도 더 이렇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0: 네.
1: 그런 경험도 달라서 그러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희 그 집 지금 살고 있는 근처에 있잖아요.
1: 네.
0: 거기도 이제 가까운 데 가면 독산의 우시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가긴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서울에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 지금 전문 소만 파는 큰 시장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 가면 소 도축해가지고 놓은 게 엄청 많은데다가 소 위, 소 발, 그러니까 소 머리
1: 네.
0: 그러니까 북한은 소 머리란 말 안 하고 대가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소 그다음에 눈, 그다음에 소 꼬리 그 위에도 이자처럼 부위별로 거기 다 팔고 있거든요. 두문두문 사가지고 먹긴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소간도 거기서 사다가 그걸 또 이제 가지다가 이제 소간도 이제 요래 먹긴 하는데 정말 한국 와서는 소고기 가서 부위별로 다 먹어보는 거죠.
1: 근데 그 가운데 대표님이 고른 건 안심.
0: 예, 이번에 안심 사 먹었어요. 저희 집사람 꽤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기분 좀 사긴 사는데 안심이 그래도 소고기 중에서는 부위 중엔 괜찮게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갈비를 또 좋아하는 분들만 갈비 살 붙어가지고 아, 구워
1: 네,
0: 먹고
1: 맞아요,
0: 하는데
1: 맞아요.
0: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안심을 이번에 샀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봐요. 2kg인데 24,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일반 노동자들 월급도 이 정도 살려면 한두 시간이면 일해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돈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소고기를 이 정도 먹으려면 정말 이거는 뭐 한 달 아니라 몇 달 월급을 해서야 살 수 있는 돈 되거든요, 이게.
1: 네, 2kg도 순수하게 구워서만 먹어도 다섯 명 네. 이상이 좋게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0: 예, 네, 그렇죠. 이 안심 네.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스테이크란 말 모르는데 한국은 이제 뼈 없는 이런 이제 안심 고기 같은 그런 고기들을 이제 두께가 한 1cm나 2cm 되게 썰어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네. 기름에다 앞뒤 살짝 싸서 구워가지고 그 미디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1: 네.
0: 진하게 굽지 않고도 살짝 구워가지고 먹어도 엄청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1: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면 북녘의 주민분들은 또 의아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이게 정말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미 벌어져 있는 간극 가운데 또 우리가 그 간극을 채워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0: 네.
1: 붙들 수 있는, 붙들어야 할 말씀을 함께 부탁드려요.
0: 네. 이사야 말씀, 이사야 25장의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의 잔치,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잔치,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리니. 예, 아멘.
1: 아멘.
0: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잔치와 관련된 이야기 구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참 하나님의 영육간의 공급을 구하면서도 이 풍성한 복음의 식탁을 누릴 수 있는 참 이런 날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한국은 네. 지금 이미 전에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영육간의 모든 영양이 다 충분한 그런 이제 잔치상 같은 것을 매 끼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나 같은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 밥상이라는 게 너무도 지금 처참한 거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항상 이게 북한도 이 복음 말씀 속에서 빨리 변화돼 가지고 우상이 빨리 허물어지고 우상이면 김정은 그 김씨의 우상이죠. 그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북한에 예, 이루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1: 아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된 그날, 복음 식탁을 함께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9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모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북한 지역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1에서 20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통합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라 좋은밭교회 이동복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아버지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날마다 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기 마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를 알고 예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진정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전능함을 기억하기 원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0: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상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계셨지요? 이번 주도 그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전능함을 기억하기 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원래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말을 기다립니다. 힘이 약한 사람도 의지하기 위해서 혹은 두려운 마음으로 힘이 강한 사람의 말을 기다리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독재자들의 차가운 명령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노예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살아내야 하는 과정에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생존 비법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정말이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우상의 노예,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산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을 주실 수 없게 되지요. 마약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마약을 사게 될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돈을 줄 수 없는 이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단지 잊혀질까 두려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후에는 바로 약속도 주세요. 신명기 11장 21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백성들이 받을 복들이 자녀들의 대까지 이어질 거예요. 적들은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곳마다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6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하신 땅은 다 주실 겁니다. 큰 군대를 가진 왕들도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 열왕기하 7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내시니 아람 군대는 그 소리에 놀라 도망해 버렸습니다. 진영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도망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자리에서 고요히 백성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집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남한의 형제 자매들은 너무 바쁘죠. 치열한 경쟁 아래서 고달프실 거예요. 또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과 싸워야만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은 거대한 핍박, 오랜 박해 아래에서 마음껏 기도도 찬송도 못하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나 힘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 홀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돈의 유혹 앞에서 김일성 삼부자의 박해 아래에서 고요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세요.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겠다고 하세요.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늘 이와 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셔서 그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원하세요. 그러나 그 세상은 유혹이 워낙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지 않도록 아주 원색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아 푸릅니다. 에발산은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산이에요.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여서 축복의 길을 걷도록 촉구하시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눈으로 보며 확실히 구별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높이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이 부름을 어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잠잠히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우리를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은 생각보다 바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할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백성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0: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늘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황폐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고 주님의 교회가 서는 것을 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전능함을 기억하기 원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273장, 새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통합 찬송가 273장, 새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덮으사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이 덮어 살려주신 인생은 첫째, 살리는 계략을 베풉니다. 지난 이틀간 어떤 일이 있었죠?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후세가 압살롬을 섬기겠다며 위장전향을 했어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가르쳐달라 하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했지요. 또 자신이 12,000명을 데리고 오늘 밤 다윗의 뒤를 기습하여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올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그때 후세가 나서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임을 강조하며 그의 계략을 막아섰잖아요. 그리고 오늘 후세는 다윗의 자손을 끊으려는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고자 자신의 계략을 말합니다.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라고 해요. 즉시 기습하자는 아히도벨과 달리 후세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대를 모으자고 합니다. 압살롬이 온 백성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모습을 과시하게 함으로 그의 허영과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작전은 지연되지요. 또 후세는 압살롬에게 친히 전장에 나가라며 그의 영웅심을 자극합니다. 내가 일어나 다윗을 쳐 죽이겠다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앞서려 한다는 위험성을 은근히 지적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라며 압살롬의 성취감을 더욱 고취시키고 다윗이 성으로 피하면 밧줄로 성을 강으로 끌어내리자는 과장된 말까지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해요. 그런데 본문은 그 이유를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못 박아요. 물론 후세의 모략이 압살롬의 과시 성향과 딱 맞아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근본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군대를 모으자는 말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허황된 일인데 압살롬은 자기 허영과 교만에 가려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적용해보세요.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구원의 일을 그르친 적은 없나요? 내가 속은 이유가 나의 허영과 교만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주님이 덮어 살려주신 인생은 둘째,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습니다. 15절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라고 해요. 이제 후세는 자신의 계략을 다윗 진영에 전합니다. 후세는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끝까지 다윗을 돕는 거예요. 16절에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고 합니다. 왕이 몰살할까 봐 걱정하며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후세는 압살롬을 속인 것이지요. 세상의 옳고 그름만 보면 속이는 것은 무조건 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후세의 거짓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과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건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할 것은 거짓의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구원을 위한 것인지예요. 그런데 후세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 일 역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워요.

좋은 일입니다. 17절에 보니 요나단과 아이마스도 두려워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센터인 에누로겔가에 머물러요. 그때 하나님은 한 여종의 손길을 붙여 안전하게 도우십니다. 스쳐 지나가듯 기록되었지만 이 여인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압살롬보다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일로 다윗을 지켜줌으로써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일에 쓰인 거잖아요. 만일 이 여인이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압살롬 진영에 있었다면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곧 위기가 와요.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 거예요. 이에 두 사람은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 우물 속으로 피신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도 이렇게 험하니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때 또 돕는 손길이 찾아와요. 19절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 해요. 생각지도 못한 그 집 여인이 돕는 손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이루어갈 수 없어요. 지나가는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후세의 몰약인지 아이도벨의 몰약인지 구원을 위해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자리에 서 있나요? 아니면 내 유익만 구하고 있나요? 구원을 위해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돕는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평안히 천국 가신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가족 구원을 위해 더욱 기도하기로 다짐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작년 9월 향년 10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어요.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임종 직전에 영접기도도 하시며 평안한 모습으로 떠나셨지요. 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1세대 역할을 하신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적용이 필요한지 새삼 느꼈죠. 장례를 치르는 첫날 저의 자녀들과 조카들이 상주이신 아버지께 인사드릴 때예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럴 때는 상주분에게 위로를 건네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며 한마디씩 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조카들은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인사했고 제 아들은 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으니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장례 절차를 돕느라 일 처리에만 몰두해 있던 저는 아버지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아이들은 17절에 어떤 여종처럼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가족과 함께 모여 소회를 나누었어요.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와 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막상 아버지와 형이 강하게 조상신을 언급하며 자녀들을 다독일 때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평화를 깨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 화평을 깨야 한다고 배웠음에도 적용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라도 가족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저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출근길 버스 안에서 큐티 방송 설교를 듣는데 설교 후 기도 시간에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형에게 토요일에 안부 전화를 드려 교회에 가보시라고 권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가정에 다윗의 씨이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옳고 그름을 넘어 구원을 위한 계략을 내어야 합니다. 또한 맡은 역할에 순종하여 목숨을 내걸고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져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후세처럼 목숨 걸고 직언하는 한 사람, 한 여종과 여인처럼 작은 손길로 구원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이를 위해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좋아 보이는 계략 앞에서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정작 구원의 일을 그르치고 허영과 교만에 가려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람의 그럴듯한 말보다

0: 주님께 묻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하기에 내 유익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적용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후세처럼 목숨 걸고 직언하고 한 여종과 여인처럼 작은 손길로도 누군가를 살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지체가 순간순간 분별하며 우물을 덮는 적용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열된 이 나라와 흔들리는 모든 가정도 주님의 긍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1장 1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기쁨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귀할은 그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성격이 밝고 명랑한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에 보면은 그 반대의 말씀이지만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늘 우울한 사람은 병도 많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몸이 안 좋고 일도 잘 안 풀리니까 우울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신앙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름입니다. 습도도 높고 그래서 기분까지도 지치기 쉬운 그런 계절인데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제법 높은 때입니다만 날씨 변화에 우리 마음들이 좌지우지 된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불쾌한 날씨에도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생기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옹기장이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저절로 퍼져가는 감동,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출장을 갈 때는 리츠칼튼 호텔을 이용하라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한 사업가가 샌프란시스코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숙박했는데 베개가 맞지 않아 좀 더 딱딱한 베개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사업가의 마음에 딱 맞는 베개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마친 뒤 뉴욕으로 이동해 리츠칼튼 호텔에서 숙박했는데 남자의 방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청한 것과 똑같은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감동한 사업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고 이 사연이 널리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리츠칼튼 호텔은 한 번 숙박한 고객의 이름을 절대로 다시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모신다는 미스틱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 대상자인 VIP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행과 진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이 감복할 정도로 정성과 노력을 쏟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 그만한 수고를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복음은 저절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낮은 자들을 섬겼듯이 우리의 손과 마음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전도 대상자인 VIP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심 어린 행동을 하게 하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은 요란하나 홍순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일곱 천사의 나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 할 때에는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셔요.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 할 때에는. 그런데 사실 이 제목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왕노릇 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왕노릇 하는 이가 누구인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제목을 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 할 때에는, 여기에서 왕노릇 하는 그 주체, 왕노릇 하는 이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왕노릇 할 이가 1번 우리다, 2번 하나님이시다, 누구일까요? 아니면 3번 둘 다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찬양대 영성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으셨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 그가, 이 부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대명사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가? 그가 나라고 생각해버리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겠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되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만 봐도 넓힘법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있는데 우리 모두가 어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되어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신다면,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히 좋은 일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심히 좋은 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큰 음성이 나는데 다른 어떤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걸 우리 오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주고 계시고 또 우리로 듣게 가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우리 10장과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인사 나누었던 말씀, 천사가 작은 책의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었는데 요한이 그 책을 먹을 때에는 너무 달았어요. 배에서는 썼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은 당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한 선지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억을 좀 살펴보십시오.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왔어요. 그 두 증인은 3년 반의 환란의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감람나무의 기름과도 같고 그리고 두

촛대와도 같고 그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같고 모세와 또 엘리야와도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요한도 누구였다고요? 선지자. 두 증인도 누구라고요? 선지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받아든 계시의 종말의 계시의 첫 번째 선지자.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두 증인은,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두 증인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환난의 때에 증거했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이제 이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로는요, 선지자가 엄밀한 의미에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재앙만이 나타나요. 이 두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승에게 박해를 받아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더니 그들이 부활하고 승천했어요. 부활하고 승천하니까 이 땅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부활하고 승천하시니까 이 땅 가운데 없죠. 이 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주 증인이 이 땅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종말의 한때에는요,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는 이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전도 대상장들과 우리 모든 세대가 예수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그때가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에는요, 이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일곱 번째 나팔 이후에는요, 나타난다고 그래도 아마 어느 피난처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이후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나는데요,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심판이에요. 온 우주와 온 땅과 온 하늘과 온 인류 전 세대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한 절 올라가셔서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4절 시장요. 둘째가 지나갔어요. 첫째는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 둘째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셋째가 속히 이를 겁니다. 이 셋째의 화는 정말 무시무시한 화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셋째의 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요,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셋째 화가 아니고, 한 18절 말씀을 제가 볼 텐데 눈여겨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진노가 모든 세대와 죽은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은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가고 계시는데 어렵더라도 한번 그림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셋째 화가 아니고, 이 일곱 번째 나팔 소리는요, 무엇을 예언하고 있어요? 주의 진노가 모든 세대에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은요, 일곱 대항 전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팔이 일곱 대정 재앙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이러합니다. 세 번째 한은 일곱 대정 재앙 전부입니다. 일곱 대정 재앙 전부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주시는 때의 이 배경은 뭐냐면 셋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소리로 이제 열리는 일곱 대접재앙의 어마무시한 재앙이 선포되기 전에 이 말씀이 선언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러십니까? 살아가기 쉬우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고난이 겹쳐 한 가지 고난도 어려운데 고난이 겹치고 겹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이후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5절 시작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는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탄들에게 짓밟히게 하시고 공격을 당하게 하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던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런 어려움들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겹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때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저 선교지에 순교하기까지 파티를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서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대접장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 시대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식을 받아든 요한이 당시에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강요구 박사님과 같이 이 시대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큰 음성의 나라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소망이 고난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소망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요, 내가 왕이 되면, 우리가 왕이 되면 그게 승리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미혹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세계 열방에 세세토록 왕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의 세상 나라는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난을 이길 소망입니다. 강영구 박사님은 그 소망, 이게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이런 어려움이 있냐, 한 가지 어려움도 아니고 삼사중고를 내가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분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었어요. 이 힘으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1호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은혜가 더하여서 미국 말씀드렸던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가 되고 루즈벨트 재단 선정 127의 공로자 중 1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내 눈이 장애를 얻었기에 내 아내를 얻을 수 있었고, 내가 보지 못하기에 보지 못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아 장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 고난은 장애가 아니라 축복이었다고, 그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왜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 박사님에게,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표현되고 있는 우리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단어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과거처럼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으십니까? 또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또 경고와 또 책망이 혹여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허덕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왕 되심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왕 되심이 오늘에게는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요.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대표예요. 그 음성을 듣자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리로다, 이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인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특별히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주일 성수의 믿음, 이 예배를 향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24장로가 저 하늘의 성소에서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의 첫 번째 삶의 태도는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내 시간도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 이 예배의 시간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게 왕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경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내 삶으로 인정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정을 하는데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 시작요. 이르되 감사옵나니 일찍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친히 그가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는데요, 감사옵나니, 감사옵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까? 감사하게 해요. 감사할 일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전능하신 이요. 과거 일도 감사, 오늘의 일도 감사, 미래 일도 감사요. 옛적의 일, 내가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미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감사하냐?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시간의 초월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과거는 내 입장에서는 실수이지만 내 실수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그 실수가 오늘의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옛적에도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오늘도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장차 오실 분이 다른 구절에는 있는데 이 구절에도 빠진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래의 일이 그들의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빠진 것입니다만은 그 미래의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문맥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아, 근데 월드컵에서 은혜로운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나와 파나마의 경기가 끝났는데 가나의 골키퍼
벤자민 아리사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월드컵 이 현장을 기도의 분위기로 바꾸면서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고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수들의 이 감사의 모습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미국 선수들도 호주와의 경기가 끝나고 32강을 확정 지는 이후에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치료한 경기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독일과 키라소와 경기에서는 이 두 나라 선수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 명장면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독일의 유명한 미드필더 펠릭스 은메차는 골을 넣은 이후에 자기 머리를 땅에 대더니 전 그 모습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봤거든요. 근데 저게 무슨 모습인가 했어요. 나중에 그 고백을 보니까 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이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왕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머니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항상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죠. 그게 왜 가능합니까? 믿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접장의 큰 위기 앞에서도,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초대교회의 박해에서도, 강효구 박사님과 같은 그 고난 중에도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오늘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전능하십니다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모든 정쟁에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근데 만약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한 말로 작살이 나는 거죠. 근데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늘의 음성입니까? 24 장로들의 찬양입니까?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찬양이에요.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왕노릇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찬양은요, 걱정 있는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요. 내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왕 노릇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삶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말씀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가 갈수록 기도의 자리가 약해지는 것 같고요, 새벽도 우리 금요기도회, 해막기도회도 유지하고 있는데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해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불이 타오를 텐데, 제가 약한 나머지 우리도 그리한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왕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노릇 하셔서 모든 권한을 이기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 십자가를 그들이 붙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데요, 보응하신대요. 우리 일곱 인 재앙에서 보았듯이

0: 일곱인 재앙의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나와가지고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안에서 하나님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교자들을 박해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대접대항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무엇을 주십니까?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상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에 헛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껍질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나의 본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상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믿는데 정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겁니다.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자녀들, 유초등부의 자녀들, 정말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찾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나에게 상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세 번째로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9절 시작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 하나님의 연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기도했는데요, 이에 무엇이 열립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내 마음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내 한숨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내 마음의 근심이, 낙심이, 의기소침함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건요, 지금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이때 하늘 문이 여는 방법은 다시 한번 의지를 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의지를 기도하면, 기도 드려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힘을 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보았던 것이 중요한데 무엇을 보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9절 말씀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 보입니까?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왕 되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 내 마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질병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잘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의 몸된 교회가 될게 하실 것이고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더하게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과거형의 확실한 미래를 보여준 것처럼 주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선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심히 좋은 하늘의 역사가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4412번 광주 세광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목민교회 노시정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빈곤과 소외와 고립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회와 기관 곳곳에 기독교 가치와 복음의 진리가 뿌리내리게 하시며 창조 질서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같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문화들이 세계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강력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6월 29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할 믿음에 대한 일곱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란다. 하지만 시간의 오해란 것이죠. 교회 문턱을 오래 밟았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익숙함은 줄 뿐 대신 생명력을 주지는 못한다. 참된 믿음은 시간의 축적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마주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다. 두 번째,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란다. 행위에 대한 오해인데요. 분주한 종교 신앙 활동이 곧 건강한 믿음을 증명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본질이 빠진 열심은 영적인 비대증과 자기 의를 낳을 뿐이다. 바리새인들도 행위에 완벽했다. 하지만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책망받았었다. 셋째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에 고난이나 문제가 없다. 이 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고난을 피해가는 면제 티켓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통과하는 그 힘, 요셉, 다니엘, 욥처럼 그들도 그들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네 번째, 믿음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강한 의지다. 바로 신념에 대한 오해란 것이죠. 내 가능성을 믿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혼동하지 말라. 적극적인 신념은 나를 의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만 참된 믿음은 내 무능함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깨뜨려야 할 믿음에 대한 일곱 가지 오해, 나머지 세 가지는 믿음 찬송 메들리, 이 찬송 후에 잠시 후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복된 월요일 아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긴 해, 믿음이긴 해.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니 어떠세요? 우리가 깨뜨려야 할 믿음에 대한 일곱 가지 오해. 그 다섯 번째는 내 마음에 감동이나 확신이 와야 그게 믿음이다. 감정에 대한 오해래요. 뜨거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만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요동치는 내 감정의 뿌리를 두지 않는다. 대신 변함없는 약속의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둔다. 여섯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맹신의 오해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분별하며 인격적으로 알라고 권면한다. 참된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은 곧 능력의 나타남 아닌가? 믿음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기적에 대한 오해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은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예배자의 그 순수한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믿음에 대한 이 일곱 가지 오해, 아마 여러분도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쭉 이렇게 써 내려가는데 그동안 다 경험했던 저도 그런 믿음의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익숙한 생각들이 어쨌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 열심이나 신념에서 출발하지 않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오늘 방송 중에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월요일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주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또 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해 볼까요?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시는데요, 찬양 후에 잠시 후에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 만나보시죠.

0: 여기에 모인 우리 이믿음 더욱 굳세라. 은혜로운 찬송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월요일 아침을 보내고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믿음의 하루로 시작하고 계신지 또 그렇지 않은지는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월요일 아침을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믿음, 오늘 그 믿음, 믿음을 정말로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성경의 말씀, 제 말씀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그 믿음, 우리의 열심과 신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시기를 응원하고요. 자, 복된 월요일 아침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목요일 코너에서 인문학, 지난주 인간 수업은 인간이라고 해서 또 문자를 주시면 되고 오늘은 아침의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하는 아침의 쉼표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자, 오늘 쉼표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영상 링크를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고 여러분의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미경 사모님 만나볼까요?
1: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섯 단어 소설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기 신발을 팝니다. 한 번도 안 신음.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아기 신발을 판다는 이 글 안에 담긴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누군가와 나누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겨우 여섯 단어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이는 이 짧은 글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설이라고도 부르지요. 신기하지 않나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생명을 기다렸을 시간, 설레며 신발을 골랐을 부모의 마음, 작은 발을 상상하며 웃었을 어느 저녁, 그리고 끝내 신겨보지도 못한 채 남겨진 작은 신발 한 켤레. 이 짧은 문장에는 한 사람의 기쁨과 슬픔,

기다림과 상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린 늘 긴 말로 서로를 이해시키려 하지만 정말 오래 남는 순간은 아주 짧은 말 속에 담길 때가 많지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와.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수고했어요. 밥은 먹었니? 평범한 이런 날들이 어느 날은 가슴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화려한 문장보다 자신을 살려낸 한마디를 오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단어의 길이가 아닌 마음의 온도로 기억되니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긴 문장보다 짧은 말씀으로 오래 남으실 때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짧지만 삶 전체를 붙드는 말씀입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음성처럼, 캄캄한 밤 주머니 속 작은 손전등처럼, 길 전체를 비추지는 못해도 다음 한 걸음을 걷게 해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섯 단어는 무엇일까요? 포기하려던 그날 뜻밖의 전화가 왔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와 함께였다. 늦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울고 있었는데 주님이 듣고 계셨다. 라고 누군가는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쓰지 않았지요. 비록 지금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를 지나고 있어도, 세상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자신의 삶을 결론 내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넘어졌어도 끝까지 사랑받은 사람으로 완성될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우리들의 문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받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일상 속에서 결국 넘어졌어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완성될 것이다. 어떤 단어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쉼표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쉼표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797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아, 쉼표라고 하시면서 오늘 복되고 좋은 아침 저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를 맡기게 하시니 감사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나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니 감사 감사.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나를 비추어 인생을 세워나가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 감사. 문자번호 5591 감동 감동 감사 감사라고 하셨고요. 인생의 마지막 문장 7732님은 그런 문장 갖고 싶으셨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발걸음. 할렐루야. 4868님 쉼표의 말씀과 찬송을 듣는데 이렇게 마음이 울컥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오프닝 말씀도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그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까요? 뭐 묘비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몇 단어로 이렇게 축약한다면 어떻게 적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문자샵 1069번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은혜의 찬송을 고백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이오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9638님께서 저의 40여 년의 삶을 몇 단어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하셨대요. 주님 몰랐으면 어쩔 뻔? 이거래요. 주님 몰랐으면 어쩔 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뭉클하신다는, 눈물 흘리신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울림이 있으시죠? 우리 박예순 권사님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삶을 어떻게 이어올 수 있을까? 그 마음의 감동, 주님의 흔적 여기 잠들다. 샬롬 하늘향기 하셨는데 이 아침 힘냅시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찬양과 함께 오늘 문을 닫습니다. 힘내십시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미국의 레즈비언 교수 주디스 버틀러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별의 구별을 파괴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타고난 성별대로 남녀를 구별하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며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의 분별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에 영향을 받은 서구 일부에서는 이미 남녀 구별을 없앤 중성적 단어로의 전환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소년, 소녀 등 남녀 성별을 구별하는 단어 대신 그냥 학생들이라고만 표기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엄마, 아빠라는 단어 대신 남녀 구별 없이 부모 1, 부모 2라고 통신문에 표기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를 흐리는 그릇된 문화에 젖지 않고 말씀대로 성 가치관을 세우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Matthew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는데요. 그녀는 예수님의 냉담한 침묵과 거절의 말씀 속에서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그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요. 그리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며 예수님의 말씀이 이끄는 가장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또 내 계획과 부딪힐지라도 묵묵히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주님은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는 멋진 하루이길 소망하면서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GM 코러스의 찬양으로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소원을 아뢰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튼튼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찬양의 가사처럼 주를 의지하고 크신 권능의 구주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 만나라고 출첵해 주시고요. 또 지난 주말과 주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 있으셨는지 또 어떤 은혜 있으셨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신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로그램 댓글창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한 후에 오늘도 풍성한 또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 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스키모킴의 해 뜨는 데부터 안산시립합창단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우리 1302번님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한 주를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8855번님 또 귀한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0208-3567-0691 또 우리 강성자 권사님, 노기근 집사님, 7356번님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우리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항상 나의 등 뒤에서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눈물 나는 아침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순간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그래요. 오늘도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마음과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의 3분 메시지 함께 나눴었는데요. 말씀 다시 받기 원하시는 분, 말씀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 필사 또 큐티 신청하신 분들 선정해서 큐티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선착순으로 선정해서 또 보내드렸는데요. 받으신 분들 또 인증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귀한 찬양 띄우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해피엔딩의 슬픔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이 두 형제의 화해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무릎에서부터 화해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가축대 그리고 자기의 그 많은 가족들을 나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요. 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가 하면 에서가 와서 급습을 하면 처음에 급습하면 뒤에 있는 사람과 가축대는 피할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눠서 그렇게 준비를 하죠. 또 그는 자기 형을 만났을 때 형에게 줄 많은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당시에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으로 환산할 때가 많았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가축을 선물로 준비합니다. 준비할 것들 다 했거든요. 인간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준비할 것들 다 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얍복강에서 모든 가족들, 모든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준비 다 했거든요. 나름대로 인간적인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하는 이 얍복강에서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화해는 내가 다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난 상처와 분노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만 달려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요? 예. 내 마음 하나조차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잖아요. 실제로 또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의 문제 하나님 제가 이런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기도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그 문제를 맡기면 그 결과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화해 속에 담겨있는 선물의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창세기 3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야곱이 형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예물의 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염소, 뭐 낙타, 소, 나귀, 그런 나귀 새끼, 낙타 새끼 이런 것들 다 예물로 준비했는데 거기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예물들의 숫자를 보면 그냥 수로 표현된 것만 다 합산하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 550마리입니다. 새끼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새끼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겠죠. 600마리 이상이 되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한 마리당 20만 원으로 쳐도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뇌물입니까? 형, 나 좀 잘 봐줘. 그런 뇌물입니까? 이건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이 아니라 예물이에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이 선물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형, 지난 20년 동안에 나 때문에 정말 속상했지. 형, 나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20년 살아왔지. 내가 그것을 이해해 이제. 그러니까 지난 날 나를 미워하고 형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를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게.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선물이에요. 상처를 주었던 야곱이 상처를 받은 형 에서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세 번째, 화해 태도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화해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오늘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한 행동을 잘 보세요. 형 앞에서 자기의 몸을 일곱 번씩이나 굽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씩이나 그 먼지 나는 땅에 자기의 머리를 박고 조아리고 있는 이 동생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에서의 마음이 언제 딱 녹았을까? 바로 이때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씩이나 자기 앞에서 종처럼 바짝 엎드리는 자기의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요놈 죽여야 되겠다. 내가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어 하고 자기의 군사 400명 데리고 오고 자기의 품속에 품고 있었던 칼날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앞에서 일곱 번이나 몸을 굽히는 엎드리는 이 동생을 보면서 마음의 해제가 된 거예요. 이때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종들을 시켜서 먼저 이 가축대를 선물로 보내거든요. 그때 야곱이 종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형 에서가 만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 가축대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하라고 야곱이 가르쳐줬거든요. 그 대목을 보면 창세기 32장 1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주의 종 야곱, 자기의 주 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형 에서는 주라고,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실제로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야곱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종 야곱, 주에서 형. 철저하게 주인 앞에 종처럼 엎드리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진짜 힘들었거든. 나 외삼촌 밑에서 직사게 고생만 했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그러나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외삼촌 밑에서 고생한 줄 알아? 형만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어. 형만 쌓인 줄 알아? 내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가 쌓여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화해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화해할 때 어떤 변명도 어떤 원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엎드리세요. 그냥 바짝 엎드려 버리세요.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상처 입었으니까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그 말과 태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자존심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는 이 자존심 한번 죽이는 것이 그렇게 죽도록 싫어서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태도도 없고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는 작은 선물도 없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 나아간다면 그 화해 시간은 훨씬 더 앞당겨지고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 이제 이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루어야 할 때 상처를 받은 여러분은 여러분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상처 준 네가 뭘 해야 돼? 나는 우선 기다려야 돼. 얘가 뭔가 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만약 당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상처 입은 당신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에서 앞에 7번씩이나 몸을 굽혀 엎드릴 때 에서가 무엇을 했는가 잘 보세요. 33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 맞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화해가 이루어져서 서로 울게 되었다. 여러분, 달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맞이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입 맞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은 에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처 입고 상처로 20년의 세월을 살아왔던, 분노로 지냈던 에서가 먼저 다가와서 먼저 맞이해 주고 먼저 목을 안아주고 먼저 입을 맞추었다. 그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 단어들이 굉장히 내게 익숙한데,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리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 허랑방탕 해놓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행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5장 잘 읽어보세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와서 그냥 철푸덕 다 망가진 인생으로 자기 앞에 와 있는 이 아들한테 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었다. 똑같거든요. 똑같아. 상처 입은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입 맞추었어요. 상처 입었던 에서가 먼저 야곱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낮추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상처를 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거야. 상처 준 네가 뭔가를 해야지. 우리는 그러고 이러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상처 입은 에서가 더 적극적으로 상처를 준 야곱에게 다가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대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 나치에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잖아요. 수용소에 감금이 됩니다. 이 코리 텐 붐 가족도 역시 독일 나치에게, 독일 나치들에게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들어가게 돼요. 아버지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죽습니다. 연로하셨던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죽어요. 그리고 코리 텐 붐과 자기의 언니 베시는 여성들만 감금해 놓았던 그 당시에 너무나도 악명이 높았던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이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용소는 고문과 학대가 정말로 심각했던, 여성들만 감금해 놓은 그곳에서 이 나치 간수들이 온갖 악행과 모든 더러운 짓을 자행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결국 그곳에서 언니 베시는 간수의 극심한 고문을 못 견디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고 코리 텐 붐은 이제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나에게 고문을 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독일의 나치, 그 고통을 줬던 모든 사람들을 나도 용서한다라고 하는 용서의 메시지를 던져요. 어느 날 독일 뮌헨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할 때 이 코리 텐 붐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언니 베시까지 죽음에 이르렀던,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악독한 간수가 그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달아, 용서해라. 너 오늘 얘기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듯이 이 용서를 경험한 너가 저 사람도 용서해라. 그런데 코리 텐 붐은 끝까지 저항해요. 언니가 죽었단 말입니다. 제 언니를 죽게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저 문에서 이제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그 간수가 자기 눈앞에, 바로 앞에 다가왔을 때 코리 텐 붐은 의식적으로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던 평안과 그 밀려온 그 용서, 그것이 그의 가슴속에 샘솟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처받았을지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상처 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에서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처럼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손 내밀어서 악수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화해의 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된다면 화해의 결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누구의 얼굴을 보면서요?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원수와 같았던 이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을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화해와 회복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완전하게 화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많이 본 것 아닙니까? 야곱이 얍복강에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천사와 밤새 씨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죠?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로 본 사람은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나는 사람에게도 그 용서와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다큐멘터리였어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한참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오랜 기다림 끝에 그렇게 예쁜 딸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을 임신하고 태어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립니다. 그때 암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암이 많이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이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갔는데 수영장에서 놀다가 이 딸이 어린애가 물에 빠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물에서 건져냈을 때는 이미 뇌에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 이제는 의식이 거의 없어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내는 암 수술을 받고 암으로 고생하면서 병원에 있고 자기의 딸은 또 바로 옆에다가 놓고 의식이 없는 그 두 딸을 아내와 딸을 그렇게 병원에서 자기가 간호를 했다고. 내가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에게 심정지가 또 와버렸어요. 그러더니 의사가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거의 회생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혹시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증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증하라. 장기를 기증해라.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린 딸의 모든 장기를 기증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다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시간과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느냐? 어떻게 당신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자기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아내는 암으로 죽고 하나밖에 없는 딸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또 죽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극심한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사람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원망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왜 그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사람이 진정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딸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조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자기의 삶과 화해하고 이런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힘겨워하는,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가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화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해피엔딩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굉장히 행복하게 끝나죠?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두 형제가 화해하지 않고 이때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40년, 50년 후에 야곱이 죽을 때, 에서가 죽을 때 숨이 그때 넘어가는 순간에야 아이고 내가 그냥 왜 이렇게 보냈을까? 내가 이제 화해해야지. 그것도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그것은 해피엔딩의 슬픔이에요. 진작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가서야,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그것을 화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마지막이 이 자리라고 한다면 이 날들은 빨리, 더 빨리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참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싸우고 형수님과 싸우고 그래서 이제는 얼굴을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있었어요. 고향도 가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무슨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풀고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생각은 그래요. 그때 참 잘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그때 풀기를 잘했구나. 만약에 내가 그때 풀지 않았으면 지금도 역시 원수처럼 대하고 왕래도 서로 하지 않고 미움 가운데 살 텐데 그때 내가 그래 풀었어. 그래 미안하다고 얘기했어. 용서해달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참 잘했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성경처럼 야곱처럼 에서처럼 적극적인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가운데 서로 얼싸안고 입맞추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우는 날이 속히 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의 뜰안. 행복한 월요일 아침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십자가를 복음의 완성인 듯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복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 눈물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우리 인생이 무덤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십자가가 이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내일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복된 하루 살아보십시오.